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 같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여러 민족의 다양한 음악을 즐기실 수 있는 민족의 멜로디 코너에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민족의 멜로디, 변강 가수가 부른 상록수,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총국 조소르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몽골족 노래입니다. 목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위글종 노래입니다. 반달이 솟아오를 때.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역시 위글 종 노래입니다. 어머니의 네오무안.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족의 멜로디였습니다. 프로 진행과 편성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최근 절강성 항주시에서 국내 최초의 로봇 학교가 개학을 맞이했습니다. 산업과 서비스, 보안, 문화 오락 등 분야에서 온 로봇들이 앞으로 학교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됩니다. 로봇 학생들은 입학과 학급 배정, 기술 습득 등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기능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직장에 진입하게 됩니다. 로봇의 두뇌를 똑똑하게 만드는 것이 로봇 학교 설립의 취지입니다. 올해 5월 연구팀은 자주적으로 개발한 경계 없는 두뇌를 공개했는데 전통적인 시각과 언어, 동작 구조에 논리적인 추론을 추가했습니다. 과거의 로봇들은 주로 기억에 의존해 상황에 대처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추론하고 판단하며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어 답을 외우는 것에서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것으로 전환됐습니다. 항주 로봇 학교 창립자는 학교는 로봇을 위해 완전한 교육 체계를 구축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인류의 직업 교육 체계를 참고해 로봇 학교의 덕지체 미로 5차원의 육성 방식을 창설했습니다. 륜디 안전과 감지 능력, 운동 성능, 미학적인 장력에서 정경 실습까지 전방위적으로 로봇의 종합 소양을 단련하게 됩니다. 입학 후 로봇의 능력 평가와 졸업 요구에 따라 학과를 나누어 양성을 진행합니다. 이는 체육학교와 예술학교, 기술학교, 위생학교 등 다양한 교육 방향을 포괄하여 로봇의 두뇌와 지능체 역량을 맞춤형으로 강화하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 로봇 학생들의 성장 기대합니다. 네, 오늘 문화공감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전 국민을 포괄하고 도시와 농촌을 통합한 공평하고 통일되고 안전하고 규범화되고 지속가능한 다차원적인 사회보장체계를 완비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뉴스에 이어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무술의 도시 불산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영화관 도서관 순서에서는 중화독서부가 추천한 도서 몇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4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코너에서는 전 국민을 포괄하고 도시와 농촌을 통합한 공평하고 통일되고 안전하고 규범화되고 지속가능한 다차원적인 사회보장체계를 완비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사회보장체계는 인민생활의 안전망이자 사회운영의 안전장치입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황은 사회보장사업에 깊은 종시를 돌렸습니다. 19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기초선 확보, 보장망 치밀화, 기재 구축의 요구에 따라 전 국민을 포괄하고 도시와 농촌을 통합하며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고 보장 조치가 적절하며 지속 가능한 다차원적인 사회보장체계를 전면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라고 제기했습니다. 당주황 제19기 5차 전원회의에서는 전 국민을 포괄하고 도시와 농촌을 통합하며 공평하고 통일되고 지속 가능한 다차원적인 사회보장체계를 완비화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현 시기 사회보장 기금 수지의 규모가 끊임없이 확대되고 기금 운영 안전 위험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실제에 비추어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전 국민을 포괄하고 도시와 농촌을 통합한 공평하고 통일되고 안전하고 규범화되고 지속 가능한 다차원적인 사회보장체계를 완비화하여야 한다라고 지적하였고 제일 처음으로 안전하고 규범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근무 한 시기 동안 사회보장체계 건설에 중요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는 사회보장체계 건설에 대해 내린 새로운 중대한 요구와 포치로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전 국민을 포괄한다는 것은 사회보장의 포괄면을 끊임없이 확대하여 조건에 부합되는 더욱 많은 단위와 개인을 사회보장체계에 포함시키도록 인도하고 농민공, 탄력적인 취업형태의 근로자, 새로운 취업형태의 근로자 등 중점 계층이 참여하는 사회보험 제도를 완비화하고 보험료 부담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을 보완하여 보장을 받아야 할 인원과 법정 계층에 대한 포괄을 힘써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보장의 상호협조, 지원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실업보험의 보험 가입 범위 확대 사업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인원, 농민공 등의 적극적인 실업보험 가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이 모든 직업 노동자에게 포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시와 농촌을 통합한다는 것은 도시와 농촌의 사회보장체계 건설을 통합하여 추진하고 도시와 농촌의 사회보장제도의 연결을 강화하고 사회의 유동성에 더욱 잘 부응하는 사회보장정책을 보완하여 종업원과 주민, 도시와 농촌의 자금 조달과 보장 대우의 차이를 점차 줄이고 도농 주민의 기본 양로금 수준을 점차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공평하고 통일된다는 것은 사회보장제도를 통일하여 사회보장의 수입분배 조절 장치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더욱 잘 구현하고 기본 양로보험의 전국 통합제도를 보완하며 기본 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의 자금 조달 및 대우 조정 기제를 완비화하고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의 성급 통합을 추진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회보험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서둘러 보완하여 모든 사회성원의 권리의 공평, 기회의 공평, 규칙의 공평을 힘써 실현해 개혁과 발전의 성과가 보다 많이, 보다 공평하게 모든 인민들에게 보급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하고 규범화된다는 것은 발전과 안전을 통합하고 사회보장기금의 규범화 관리를 강화하며 사회보장기금의 안전한 개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사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사회보장기금의 연수지 규모는 13조 원을 초과하였으며 시장화 투자운영기금도 8조 원을 초과하였지만 관리 절차가 많고 관리 체인이 길고 감독관리 역량이 부족하며 기금 관리의 잠재적 위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 사회보장기금에 대한 감독관리 체계를 완비화하고 정책, 취급, 정보, 감독에 대한 사위 일체의 위험 방지 통제를 견지하고 취급 인원에 의한 방지, 제도에 의한 방지, 기술에 의한 방지, 대중에 의한 방지 네 가지 방지의 협동을 강화하며 기금 감독 관리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며 무관용의 태도로 보험금을 사기치고 사취하거나 각 유형의 사회보장금을 돌려쓰거나 탐오하고 조명하는 불법 행위를 엄하게 타격하여 인민 대중의 양로금과 생계금, 구조금과 자선금을 잘 수호하여야 합니다. 지속 가능하다는 것은 현재에 입각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각항 사회보험기금의 수지균형과 제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행을 확보하여 사회보장사업의 질 높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인구 노령화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전을 가져다 주었고 우리나라의 재직종업원과 정년퇴직인원의 부양비례는 20세기 90년대의 5대1로부터 현재의 2.8대1로 하락되었습니다. 14호 시기 새로 정년퇴직할 인원은 4천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양비례는 한층 더 하락될 것이며 기금의 수지 압력도 한층 더 확대될 것입니다. 징수 능률을 향상시키고 여러 가지 경로의 자금 조달 기제를 완비화하며 사회보장기금의 시장화 투자 운영 기제를 보완하고 종합적으로 시책해 제도의 장기성과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여야 합니다. 다차원적이라는 것은 다차원적이고 다층적인 양로보험 체계를 서둘러 발전시켜 인민 대중의 다차원적이고 다양화된 사회보장 수요를 끊임없이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 시기 우리나라의 다차원적인 양로보험 체계에서 제1지주인 기본 양로보험이 규모가 가장 크고 제2지주인 기업연금은 적용률이 낮고 발전이 침체되었으며 제3지주인 개인양로보험금 정책은 아직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본 양로보험의 기본을 보장하는 제도적 설정을 견지하는 동시에 기업연금과 직업연금을 힘써 발전시키며 기업연금의 적용률을 향상시키고 개인양로금의 발전을 추진해 기본 양로보험에 대한 효과적인 보충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0: 지금까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전 국민을 포괄하고 도시와 농촌을 통합한 공평하고 통일되고 안전하고 규범화되고 지속가능한 다차원적인 사회보장체계를 완비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뉴스 간추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8월까지 중앙선전부 문예국과 문화관광부 예술사가 주최하는 2025년 클래식 절자희 공연이 북경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전국 각지의 희곡 작품을 엄선해 희곡 예술의 정수를 담은 절자희라는 형식을 통해 극목의 전승 성과를 집중적으로 선보이게 됩니다. 주최 측은 전국적으로 81개의 클래식 절자희 극목을 엄선했습니다. 각 지역의 특색 있는 희곡 장르를 아우르고 우수한 희곡 배우들의 대표작을 모아 전통 희곡 고전 극목의 보호와 전승, 전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연은 7월 17일부터 8월 12일까지 북경 장안 대극원과 메란방 대극원에서 집중적으로 펼쳐집니다. 이번 시리즈 공연을 통해 신시대 전국 희곡 예술의 전승 발전 성과와 여러 극종의 독특한 예술적 매력을 전방위적으로 선보이며 광범위한 희곡 애호가들에게 몰입감 있는 전통 희곡 예술의 향연을 선사할 전망입니다. 2026년도 영화 흥행 수입이 175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질주 인생삼, 할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표인이 3위권을 장악했습니다. 전국 영화 시장은 지속적으로 열기를 보이면서 현재까지 90부의 영화가 여름방학 기간에 상영됩니다. 2026년은 영화 경제 촉진의 해로 올해의 영화 산업 총액은 2천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영화 산업은 단일한 영화 흥행 소득에서 다원화 소비 생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6년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각지에 적지 않은 축구 팬들이 영화관을 찾아 월드컵을 관람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송청국의 영화 따라 중국 관광 용매체 행동에서는 영화 상영과 함께 전국 많은 지역에서 관련 문화 행사를 펼칠 예정입니다. 제49회 무한의 여름 시민 문화 행사가 공식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9월 30일까지 이어지며 도시 전역에서 약 300회의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펼쳐집니다.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풍성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무한의 여름을 온종일 즐길 수 있는 몰입형 공공문화축제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행사는 무한시 문화관광국이 주최하고 무한시 군중예술관과 각 구 문화관광국이 공동으로 주관합니다. 1978년에 시작된 무한의 여름은 반세기에 가까운 역사를 거치며 중국을 대표하는 국가급 공공문화서비스 브랜드이자 시민 참여도가 매우 높은 문화행사로 자리잡았습니다. 개막 당일 무한시는 2026년 무형문화유산 테마 관광로선 13개와 무형문화유산 대표 상품 40여 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자원과 문화관광 소비 공간을 연결해 전통 문화유산이 대중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새로운 도시 문화관광 IP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근 제14회 중국 고개 모란상 예선 심사가 모두 완료됐으며 그중 길림의 10부 고개 작품이 성공적으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그중 조선족 전통 창극 예술,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작품, 신혼 첫날밤의 소동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이 작품은 판소리를 기반으로 한 창작 작품으로서 신랑 신부의 개인적인 감정을 마을 사람들의 집단적인 관심과 어울림 속에 녹여냈습니다. 구경하기, 축복 전하기 등 생활감이 있는 에피소드를 통해 해학적이고 생동감 있는 극적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창작에서는 전통 민속 요소인 판소리 특유의 언어,
리듬과 가면극 등 전통 민속 요소를 창의적으로 융합하여 사랑이라는 주제를 즐겁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펼쳐냈습니다. 이 작품은 전통 문화의 미적 취향을 고수하면서도 현대 관객들의 미감에 맞는 표현 방식을 선보여 전통 소재의 창의적인 전환을 잘 보여줬습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무술의 도시 불산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묘와 량원, 청휘원 이와 같은 유명한 정원이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황비홍과 강유위, 첨천우를 비롯한 명인들이 태어난 곳이 바로 천년의 고성이자 역사와 문화의 도시인 불산입니다. 유구하면서도 현대화한 도시 불산은 광동성 중남부 주강 삼각주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향항 오문과 이웃하고 동쪽으로 광주, 남쪽으로 중산, 서쪽으로 조경, 북쪽으로 청원 등 도시들과 연결되는 불산은 지리적 여건이 우월하고 교통이 편리합니다. 불산은 역사가 유구합니다. 일찍 2000여 년 전에 지난 때 이곳에는 벌써 규모를 갖춘 많은 어촌이 있었고 이런 어촌들은 풍성한 어획량으로 인근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628년 불산 성안에서 불상 세기를 발굴하였다고 하여 지명을 불산이라고 불러 오늘날에 이릅니다. 천여년 전에 송나라 때 불산에는 수공예업자들이 많이 모여 불산의 경제발전을 이룬 동시에 외지에 더 많은 상인들이 불산에 정착했습니다. 그 후 명나라 때에 이르러 불산의 수공업과 상업이 번창 일로를 달려 불산은 이략 호북의 무한, 강서의 경덕진, 하남의 주선진과 함께 당시 중국의 4대 유명 도시에 들었습니다. 불산의 번화한 도심에는 9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암자가 하나 있습니다. 남방 도관의 최고를 자랑하는 이 암자는 조묘라 불립니다. 조묘 최초의 건물은 700여 년 전에 무너지고 그 뒤에 명나라 때부터 청나라에 이르는 동안 20여 차례 개축과 증축을 거쳐 오늘날의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청나라 때인 1808년과 1888년의 개축을 통해 조묘는 눈부시고 다채로운 예술의 궁전으로 됐습니다. 청나라 건물의 품격을 유지하는 조묘는 북쪽의 관음묘와 가운데 주요 건물인 무당행궁, 청나라 때 신축한 남쪽의 문창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많은 문물과 민간 공예품을 소장합니다. 불산시 송풍로의 선봉고도에 위치한 량원은 청나라 때 광동의 4대 정원이었습니다. 량원은 300여 년 전 당시 청나라 조정에서 내각 중서를 지낸 량애여와 그의 조카들인 량구장, 량구화, 량구도가 조성한 개인 정원입니다. 량씨 가문의 정원이라는 이름의 량원은 청나라 때의 령남문인이 조성한 대표적인 정원으로 정원의 구도와 건물의 배치가 교묘하고 저택과 사당, 정원이 혼연일체를 이룹니다. 공간의 변화가 크고 격조가 우아한 령남 정원의 품격을 보유한 량원에서는 특히 수려한 냇물, 기이한 바위, 고대 문인들이 주고받던 명첩 이 세 가지 보물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불산시 순덕현에 위치한 청휘원은 광동 4대 정원 중 하나로 최초에는 1607년에 명나라 때 당시 과거 시험에 장원 급제한 순덕 출신의 선비 황사준의 저택이었습니다. 그 후 청나라 진사 룡응씨가 저택을 구입한 후 그의 아들 룡정괴가 정원으로 바꾸고 청휘원이라 이름을 고쳤습니다. 청휘원은 저지에 련못을 파고 기슭에 동산을 쌓으며 물길에 다리를 놓고 물가에 방갈로를 지으며 구불구불한 복도로 건물을 연결하고 그 사이에 꽃나무를 심으며 복도의 창문으로 경치가 보이게 하는 소주 정원의 특징과 령남 정원의 특징을 한 몸에 모았습니다.
사산과 련지, 주권, 두동, 선청 등 명소와 다수의 건물로 구성된 청휘원은 화사한 꽃나무와 고건물이 어우러져 우아하면서도 아름답습니다. 불산은 중국에서 유명한 무술의 고장입니다. 청나라 후반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술을 배웠고 그러면서 불산의 도장이 우후 죽순처럼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불산에서는 량찬의 영춘권과 장염의 체리불권, 진안의 소림권, 양삼재의 흥권, 양세소의 남권을 비롯해 유명한 무술의 대가와 권법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불산에서 태어난 전기적인 색채를 띤 무술의 대가이자 불산의 유명한 인물인 황비홍입니다. 평생 강한 자에 맞서고 약한 자를 도와준 황비홍은 덕행이 높고 무예가 뛰어나며 의술도 고명했습니다. 그는 호학상형권과 오랑팔괴공 등 권법에 능했습니다. 특히 그의 대표 권법인 무영각은 향항, 오문지역, 동남아, 아메리카에까지 명성을 떨쳤으며 그가 경영한 약방은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마련해줬습니다. 현재 황비홍의 생가는 사이의 무술관으로 사용되며 무술 애호가들의 발길을 끕니다. 유구한 역사와 풍부한 문화를 자랑하는 불산은 경치 또한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불산의 서초산은 광동의 4대 명산으로 아름다운 산봉우리들이 아늑하면서도 수려한 경관을 펼칩니다. 서초산에는 28개 폭포와 동굴 36개, 산봉우리 72개, 샘물 207개가 청산 록수를 자랑하는 가운데 그 사이로 도관과 사원, 서원 등 건물이 산재해 자연과 인문의 조화를 이룹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명소는 서초산 으뜸 명소로 인정되는 백운동입니다. 푸른 소나무 숲속에 위치한 백운동에서는 벼랑을 날아내리는 웅장한 폭포가 으뜸가는 볼거리입니다. 예로부터 수공업이 발달한 불산에서는 600여 년 전에 도자기를 굽기 시작해 지금도 여전히 역할을 발휘하는 도요, 남풍고조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해마다 개최되는 공예품 축제에서는 도자기를 비롯한 불산의 온갖 공예품들이 집중 전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무용이 흥을 돋우어 지방 특색이 다분한 민속 향연을 선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문화 중국행 무술의 도시 불산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네, 이어지는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홍군 조언사의 편지에 깃든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서성, 서금시, 임전진, 하가촌 주민 정종락의 집에는 누렇게 변한 두 통의 편지가 가족의 보물로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짧은 편지이지만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는 이 편지는 홍군 전사 종등목이 장정 출발을 앞두고 가족에게 남긴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언 1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당시의 전화와 포연은 이미 사라졌지만 편지 속 그 소박하고도 뜨거웠던 소망, 집에 돌아가 편안히 살며 즐겁게 일하자는 말은 강서 남부의 홍색 대지에서 생생한 현실로 됐습니다. 농촌진흥의 화폭이 펼쳐지고 선배들의 리상과 희생은 이 홍색 대지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응답을 얻었습니다. 1934년 강서 남부는 포연으로 자욱했습니다. 제5차 반포위토벌 전쟁이 점점 치열해지던 중 젊은 홍군 부대 하나가 구사 일생의 먼 길을 떠나려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달 31일부터 고성에서 하루 쉬고 1일에는 전방으로 나가 영광스럽게 전투하게 됩니다. 강서를 비롯해 많은 성의 혁명에서 승리를 거두고 제국주의와 국민당을 소멸해야만 집에 돌아가 편하게 지내고 즐겁게 일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종등목이 여동생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편지지가 지금은 누렇게 변했지만 앞으로 나아가자는 결의와 집에 돌아가 편안히 살며 즐겁게 일하자는 소망은 여전히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서금시 역사연구실 편집장 종연림은 이 편지는 전투 진지로 출발하기 전에 급히 쓴 것이라며 글자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져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소박한 글에서 평범한 홍군 전사의 가장 진실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싸움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만나고 싶지만 지금은 의연히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한 통의 편지는 어머니에게 쓴 것으로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 가슴 뜨겁게 다가옵니다. 이달 9일에 서경에 도착했고 진방항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그립습니다. 여기 전투를 마치고 어머니 보러 다녀오겠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장정을 앞두고 홍군 제9군단이 서금에 집결해 휴식할 때 쓰여진 것입니다. 종연림은 이 편지에서 가족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느껴진다며 주둔지가 어디인지 어떻게 가는지까지 상세히 적어 오직 그리움을 현실로 만들려는 애틋함이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만남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쓴 분은 저의 할아버지이신데 22세에 혁명에 참가했고 장정 도중 귀조 준위에서 전사했습니다. 77세의 종중락은 가족이 할아버지를 만나려고 진방항에 도착했을 때 부대는 이미 떠난 후였다고 말했습니다. 종열림은 가족과 나라에 대한 사랑이 바로 편지의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라며 앞길이 험난함을 알면서도 의연히 나아갔고 민족을 위해 개인적인 가족애를 잠시 내려놓고 나라를 구하는 중책을 짊어진 위대함이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박한 신념과 책임감이 홍군 전사의 진실한 모습이고 위대한 장정 정신의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종등목 열사가 편지에서 바랐던 편안히 살며 즐겁게 일하자던 소망은 서금 곳곳에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서금시 임전진의 만무 백년기지에는 련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임전진 100년 재배 면적은 1만 천여무에 달하고 재배 농가는 2천 가구에 이르며 가구당 평균 4천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평진의 손민 황소전은 임대한 7개 비닐하우스의 채소 과일 연간 수입이 12만 원이라며 채소를 수확해 광동, 향항, 옴은 광역도시권으로 판매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운석산향에서는 장정 제1의 산이라는 홍색 자원을 활용해 장정의 길 재현 학습 브랜드를 육성해 2025년에만 해도 많은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바로 선열들의 편안히 살며 즐겁게 일하자는 바람에 대한 가장 힘찬 응답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라디오로 듣는 세상 홍군 전사의 편지에 깃든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내 영화관 도서관, 이어서 중화독서버가 추천한 책 몇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도서로 온 천하를 집으로 삼는 사람. 이 작품은 최근 연간 창작 상태가 일관되고 작품들이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는 작가 류자초의 비허구 신작으로 그의 근 10년간의 여행 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의 시선은 글로벌 주류 서사나 여행자들의 인기 목적지 이외의 변두리, 마로크의 탕헤르, 에티오피아의 하레르 등에 더 많이 향해 있습니다. 그의 글쓰기는 기례서를 토대로 하며 각지의 풍토와 인정을 상당한 편폭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걷기 문학과는 달리 역사적, 문화적 깊이가 더해집니다.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 관심을 가지고 여행 중 만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가 이 책의 후기에서 쓴 것처럼 여행 글쓰기의 핵심은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의 사람들을 더 깊이 만나고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연결 무정요. 이는 주관염의 신작

시대의 흐름에 의해 형성된 한 세대 청년들의 초상입니다. 외동딸인 저자는 신중하면서도 온화한 필치로 독립적 개인으로 성장하기 전에 시절로 돌아가 사람은 어떻게 교육과정 속에서 영향을 받고 또 어떻게 진정한 변화를 이루는지를 탐구합니다. 또 그는 취미와 지향, 포부가 어떻게 고립된 개인들을 결집시키고 새로운 친밀관계를 형성하는지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굴러가는 바퀴, 황자이, 박정, 장종지가 공동으로 쓴 실기문학 작품입니다. 2025년 국내 14억 인구의 생산과 생활은 근 600억 톤에 달하는 화물 운송량을 창출했으며 그중 70% 이상이 트럭 기사에 의해 도로에서 완성됐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국내에 총 1,728만 명에 이르는 화물 트럭 기사가 있었습니다. 트럭 기사라는 이 군체는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며 사회 경제 생활의 정상적인 운영에 주는 역할은 아주 큽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앞에서 활약하는 배달원이나 택배 기사에 비해 트럭 기사는 대다수 사람들의 시야 밖에 있습니다. 2019년부터 3년 생활주간 기자팀이 각지로 나가 차량과 함께 취재하고 기사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의 일상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도로 운송이라는 이 업종을 료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변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기사에게만 속하는 인생 이야기와 희로애락 또한 감동적이고 감회가 깊습니다. 작품 분야는 시인 주림문의 다섯 번째 시집으로 그가 근년에 창작한 총 277수의 시가 수록됐습니다. 시집은 다섯 개의 장으로 나뉘며 고향의 강에서 머나먼 산천까지 어린 시절의 기억에서 현대 도시에까지 이르는 광활한 이미지 공간을 구축했습니다. 저자는 독특한 서사적인 필치로 역사적인 부호, 자연경관과 현실 생활을 정교하게 재구성하며 산문적인 언어와 시적인 긴장감 속에서 생명의 본질을 탐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리와 시간을 넘나드는 문자 순례일 뿐만 아니라 북경대학 중문학과 출신인 저자가 시대의 변천과 개인의 운명에 대한 깊은 통찰이기도 합니다. 내 영화관 도서관 지금까지 중화 독서버가 추천한 책 몇 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문화 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기총사 방법에 관한 습금평 론술 발췌편이 출판 발행되었습니다.
0: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민생 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해야 합니다.
1: 중국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산 습금평 총석의 중요한 연설이 전군에서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0: 각지 각 부문에서 장마철 안전 방호망을 전방위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1: 보도여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공장 당사와 문헌연구원이 편집한 기총사 방법에 관한 습금평 론술 발췌편이 일전에 중앙문헌 출판사에서 출판돼 전국에서 발행되었습니다. 당의 집권 기반이고 역량의 원천인 기층은 모든 사업의 착지점입니다. 지방에 있거나 중앙에서 사업을 진행한 후에도 습금평 동지는 시종 기층을 중시하고 관심하고 지지하고 기층에 심입하면서 기층의 기반을 다지는 것을 장원한 개발입니다.

0: 계획과 근본을 다지는 쟁략으로 삼고 리론의 의의와 실천 가치가 풍부한 일련의 기층사업 방법을 모색하고 형성했습니다. 습금형 동지가 기층사업 방법을 둘러싸고 발표한 일련의 중요한 논술은 사상 경지가 고상하고 시문하고 내포가 풍부하며 사상성이 깊습니다. 그리고 기층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기층에 십입하고 기층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는 중대한 이론과 실천 문제를 과학적으로 대답함으로써 기층 사업에 대한 법칙적 인식을 심화했습니다. 또한 기층에 착안하는 선명한 방향성을 수립하고 올바른 지적권을 수립하고 실천하며 신시대 당의 군중 노선을 견지하고 인민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증강시키며 중국식 현대화가 가장 믿음직하고 지속적인 역량 원천을 갖도록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주제가 9개, 론술이 287편인 론술 발췌편은 1983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 기간 습금형 동제 보고, 연설, 문장, 지시, 회시 등 중요한 문헌 190여 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중 일부 론술은 총 공개하고 발표하는 것입니다.
1: 습금형 총서기는 중국식 현대화에서 민생을 가장 두드러진 위치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과 정부의 모든 일은 바로 대중의 행복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시종 인민을 마음속에 가장 높은 위치에 두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동경을 분투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개혁 발전 성과가 전체 인민들에게 보다 더 공평하고 더 많이 돌아가도록 추진하고 공동부유 과정에서 더욱 뚜렷하고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도록 하면서 인민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정감을 끊임없이 증강시켰습니다. 2012년 11월 15일 새로 당선된 18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열렬한 박수 갈채 속에서 인민대회당 동대청에 들어섰습니다. 만민이 주목하는 가운데 습금평 총서기가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동경이 바로 우리의 분투 목표라고 장엄하게 선포했습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행복은 부지런한 노동을 통해 창조해야 합니다. 우리의 책임은 바로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 인솔해 계속 사상을 해방하고 개혁 개방을 견지하며 사회 생산력을 끊임없이 해방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중의 생산, 생활난을 힘써 해결하고 공동부의 길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는 것입니다. 인민 대중의 행복한 생활을 도모하는 것은 바로 당과 국가의 전도와 운명에 관계됩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총서기는 민생과 인민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각지를 시찰하든 중요한 회의를 주재하든 군중의 행복한 생활을 깊이 관심했습니다. 2013년 11월 호남 상서 화원현 18동촌을 시찰할 때 총서기는 처음 정멸 가난 구제 이념을 제기했습니다. 습금형 총서기는 가난 구제 차관할 때 절대 구호만 외치거나 높은 목표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사업을 세밀하게 진행하고 실사 구시와 현지 실정에 따른 분류 지도 정멸 가난 구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총서기의 지침에 따라 18동촌은 현지 실정에 맞는 농촌 관광, 묘수, 특색 재배 등 특색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2017년에 빈곤의 모자를 벗어던졌습니다. 현재 18동촌은 주변 마을과 손잡고 향촌진흥의 길에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18동촌 묘수문화산업요한회사 책임자 진국도는 묘수 기회를 전승하는 한편 진흥 작업장의 관광제품, 문화창의제품을 통해 수입 증대를 실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빈곤해탈 공략전의 승리를 위해서 습금평 총서기는 친히 출정하고 동료하는 한편 5급 서기 책임제를 내고 전당을 동원해 공략전을 치렀습니다. 2021년 2월에 열린 전국 빈곤해탈 공략전 총화표창대회에서 습금평 총서기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이민들의 공동 노력을 거쳐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각에 우리나라 빈곤해탈 공략전이 전면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장엄하게 선포했습니다. 누구도 빠져서는 안 되는 전면적 초요사회에서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위해서 튼튼한 발걸음을 이루고 인민의 소망에 따라 진행하는 개혁을 가열층 전면적으로 심하기까지 신시대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 취향을 일관적으로 견지했습니다. 취업은 민생의 근본이고 발전의 초석입니다. 올해 전국 도시의 신규

0: 취업 예기 목표는 1,200만 명 이상입니다. 올 1월부터 올까지 우리나라 취업 정체는 총체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장 왕효평은 여러 경로를 통해 취업 예비를 깊이 발굴하고 기층의 취업 공간을 넓히며 고령 노동자에 대한 일련의 기능 훈련 항목을 시행하고 농민 노무자의 취업 경로를 넓힐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빈곤에 탈 군체에 대한 취업 원조를 전개해 그들의 취업을 안정시키고 수입 증대를 실현할 것입니다. 병 보이는 문제는 군중들이 가장 관심하는 민생 문제 중 하나입니다. 당면 전국적으로 1호 보건기구가 110만 개에 달하며 도시와 농촌을 모두 아우릅니다. 그리고 김밀형 도시의료그룹 시범사업을 전개한 도시가 81개, 김밀형 현역의료공동체를 건설하고 있는 현시와 구가 2천여 개입니다. 진령복지에 위치한 섬서성 상락시 상남현에서는 산길이 멀고 구급치료가 지연되는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의료자원을 통일적으로 기획하고 현역 네트워크의 통일적 배치를 실현했습니다. 상남현 병원 이무과 부주임 소훈박에 따르면 가장 먼 향진의 경우 현 소재지에서 10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지금은 반시간 구급권과 통일 배치 지휘 플랫폼을 구축하고 역내 1호 구급차 24대를 전부 시스템에 접속시켜 전문가가 원격으로 실시간 지도를 하고 차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산은 바로 인민이고 인민은 바로 강산입니다. 강산을 통일하고 지키는 것은 인민의 마음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1호 보건체계, 교육체계, 사회보장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기초교육 보급률과 관근지표가 중고소득국가의 평균 수준을 전면적으로 초월했습니다. 교육부 부장 회진봉은 당중앙의 교육강국 건설계획 요강을 발표한 후 교육 분야는 이미 3개년 행동계획을 가동하고 실시하고 선호하여 6대 류형의 개혁 방안을 출범해 교육강국 건설에 튼튼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소개했습니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고품질 발전해서 민생복지를 증진하며 공동부의 길에서 확고하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 요강은 인민의 생활품질을 부단히 격상시키는 것을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올해 전국 일반 공공예산 지출에서 교육, 사회보상과 취업, 보건건강, 주택보상 등 4대 지출이 점하는 비중이 41.3%에 달해 최근몇년간의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신주대지에서 15차 5기는 전망기획에 화려한 민생화폭이 서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새로운 장정의 길에서 공산당의 령도는 사회주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인민 대중이 더욱 행복한 생활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 당기가 가리키는 곳이 바로 군기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당을 따르면 기필코 승리할 것입니다. 습금평 총서기가 중국 공산당 장건 105주년 경축대회산 종료한 연설이 전군에서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광범한 장병들은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용도를 확고부동하게 견제하고 시종 당의 말을 따르며 군대 건설의 근본과 강군의 혼을 다지고 전투 준비와 전투라는 주된 임무에 몰두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필승의 전투력을 연마하고 부르면 즉시 달려오고 전투를 벌이면 필승하는 종리 부대를 건설하기 위해 힘다할 것입니다. 습금평 주석은 세로정에서 반드시 신시대 당의 강군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신시대 군사 전략 방침을 관찰하며 인민군에 대한 당의 절대적 용도를 견제하고 중국 특색의 강군의 길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군 장병들은 습금평의 강군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정치 정돈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용도라는 근본 제도를 튼튼히 다지고 홍색 혈맥을 전승하고 강군의 기반을 튼튼히 구축해 우리군 특유의 정치적 우세를 영원히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우수 공산당원인 로켓군 모부 장병 하현달은 습금평 주석의 중요한 연설을 현장에서 총취하면서 격동된 마음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로켓군은 당정이 직접 장악하고 사용하는 전략 역량이며 당에 대한 로켓군의 충성은 타고난 요전 혈맥이자 시종 변하지 않은 정치적 본색입니다. 올해는 전략미사일 부대 창설 60주년입니다. 신시대 로켓군 장병으로서 우리는 매번 실장비 조작과 모든 훈련 임무에서 절대적 충성을 구현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사를 직접 조작하고 당의 지휘를 굳건히 따르는 것을 철저히 실천할 것입니다. 육군 제80집단군 모료단 장병학봉은 기층지휘원으로서 습금평 주석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학습하는 것은 바로 습금평 강군 사상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신시대 정치 건군 방침을 전면 관찰하며 인민 대중에 대한 당의 절대적 용도를 견지하는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깨닫고 네 가지 의식을 증강하며 네 가지 자신감을 다지고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단호히 관찰하고 습금형 주석의 지휘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습금형 주석에 책임지고 습금형 주석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동부전구 해군 항공병 모부대 장병 리덕덕은 습금형 주석의 중요한 연설은 백년대당이 영원히 생기를 유지하는 관건적 비밀 코드를 체계적으로 초명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동해일선에 주둔하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사상 정풍을 전개하고 정치 종전과 훈련을 심화하며 혁명적 단조를 강화하는 한편 시종 인민 군대의 순결성과 영광을 유지해 군기가 영원히 당기를 따라 전진하도록 확보할 것입니다. 무장경찰 사천총대 조정휘는 영광스러운 전통을 지닌 홍군련대로서 반드시 사상, 정치, 행동면에서 당조항과 조항군사위원회와 고도일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조직 건설을 근무와 임무 수행, 돌발 사태에 대응하는 전 과정의 융합식이고 인민을 위해 총대를 메고 인민을 위해 싸운다는 성스러운 직책을 명기하고 권군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는 공략전을 잘 치를 것입니다. 습금형 주석은 정치 건군, 개혁 강군, 과학기술 강군, 인재 강군, 법에 의한 군대 관리를 조면적으로 추진하고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질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건군 100년 분투 목표를 예정대로 실현하고 이민 군대를 세계 인류의 군대로 다그쳐 건설하며 국가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단호히 수호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병들은 습금형 주석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참답게 학습 관찰하고 국방과 군대 현대화의 새로운 3단계 전략적 배치를 단호히 관찰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리론, 군대 조직 형태, 군사인원, 모기장비 현대화를 추진하고 국가의 전략적 체계와 능력의 일체화를 다지고 제고하며 국방과 군대 현대화의 새로운 국면을 부단히 개척할 것입니다. 해군 사천함 신위는 습금형 주석은 우리에게 신시대 청년들이 기계와 의지, 저력 그리고 자신감을 키우고 시대에 부끄럽지 않으며 젊음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당과 인민의 기대를 줘버리지 말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며 사천함은 바로 젊은 존투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습금형 주석의 당부를 실천하는 일선 대우로서 우리는 확고한 신심을 다지고 당당히 책임을 짊어지며 청춘의 분투를 강군 사업에 용납시키고 실제 성적으로 신시대 청년 군인의 합격된 답안지를 내놓을 것입니다. 중부작전구 공군모부 장병한우는 신시대 공군 장병으로서 중국 공산당 장군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습금형 주석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린다고 표했습니다. 강국은 강군을 떠날 수 없습니다. 군대가 강해야만 나라가 안정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확고히 파악해야 합니다. 새라운드 군사혁명과 장비 승격의 물결을 따라 주전 장비 극한 전투 예비를 깊이 발굴하고 새 용역 신품질 전투력의 실전화, 체계화 건설을 다그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총력을 전투와 필승에 집중하고 과감히 투쟁하고 투쟁에 능하며 공중 우주 방어선을 굳건히 지키고 뛰어난 실전 능력으로 국가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입니다.
0: 7훈장 수상자 우하스 술레만은 신강 생산 건설 병투한 탑성지구 요민현의 가자족 이사로서 매일 심산 속 목축구를 오가며 목축민들의 건강을 수호했습니다. 올해 71세인 우하스 술레만은 신강 탑성지구 유민현 목축업병원 원내과 부주임 이사로서 퇴직해서 이미 11년이 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마다 몇 번씩 목축구를 찾아 목축민들에게 진찰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축구에서 진로를 하려면 발품을 들여야 할 뿐만 아니라

0: 좌과, 산부인과, 내과, 외과, 정형외과 등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오랜 시간의 학습과 실천을 통해서 우하스는 뛰어난 전과 이수를 갖췄습니다. 목총민 무치 레베키 레헌바이는 우하스 이사가 다닌 일부 지방은 우리도 가보지 못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우하스는 고혈압, 심장병, 관절염뿐만 아니라 산모의 난산, 골절 치료에도 능해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하스는 어릴 적부터 목축구에서 자랐기 때문에 목총민들이 병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1975년 탑성위생학교를 졸업한 그는 자신의 가상외진 목축구 이동진료소를 선택했습니다. 목축민들의 계절적 이동을 따라다니는 우하스는 매년 거의 10개월 동안 목축 지역에서 병을 보았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우하스가 다녀간 순회진료 거리는 무게로 20만 킬로미터, 출산시킨 신생아는 1,000명, 치료한 중증 환자는 9천여 명에 달합니다. 우하스는 하는 일 보잘 것 없지만 목축민들에게 있어서 큰 일이라고 말합니다. 2015년 반평생을 목축민들의 건강에 몰두한 우하스는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퇴직해서 한 줄도 안 되는 그는 또 약상자를 메고 지역사회를 찾아 주민들에게 무료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2019년 5월 지방정부의 지원으로 우하스는 지역사회에 건강봉사소를 차렸습니다. 이어 많은 이사들이 동참하면서 무료 진료 범위가 더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연간 우하스는 또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내오고 자원봉사자 300여 명을 이끌고 독거로인, 장애자 그리고 어려운 가정에 방문 진료를 제공했습니다. 지역사회 주민 우청진은 봉사를 한두 번 진행하는 것이 쉽지만 수십 년 동안 지속하려면 결코 쉽지 않다며 우하스 이사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1: 최근 연간 온라인 예약 숙박업소가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종으로 빠르게 발전하면서 문화관광 소비와 도시 서비스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 되었습니다. 절강성 용파시 역내의 온라인 예약 숙박업소는 이미 만여 개에 달합니다. 현재서는 현재 제도적 지원과 기술 혁신을 병행하면서 온라인 숙박업소 관리에 새로운 경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존 개념의 호텔이나 민박과 달리 온라인 예약 숙박업소의 주요 특징 중 하나가 프런트 테스트가 없는 것입니다. 이용객과 운영자는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체크인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단오절 연휴 3일 동안 뇽파 봉륜구의 온라인 예약 숙소 사용률은 100%, 여름 방학 기간은 90% 내지 95% 수준을 유지합니다. 규범화 운영에서 첫 번째 단계는 입실 정보의 정밀한 확인을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뇽파시 봉륜구의 온라인 예약 숙박업소 운영자 신혜윤은 올해부터 현지에서 보급한 스마트 잠금 장치가 좋은 해결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스마트 잠금 장치가 있기 전에 고객이 플랫폼에서 예약을 했지만 실제로 입실하는 사람이 본인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 잠금 장치를 설치한 후 고객이 얼굴 식별을 통해 블루투스로 문을 열어야 하므로 정보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편 뇽파 경찰은 봉륜 안이고라는 디지털 시스템을 출시해 모든 온라인 예약 숙소 이용객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 등록 체크인을 완료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뇽파시 공안국 봉륜구 분국 치안관리대 대장 심소윤은 객실마다 하나의 코드를 적용해 공안, 주택건설, 소방, 보건 등 여러 부문이 일상 점검을 할 때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기본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다 부문 간 연계를 실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절강성 용파시 공안국 봉륜구 지구국장 공건판은 밀집한 온라인 예약 숙박업소 운영 장소에 대해 향후 프런트 테스크를 설치하고 숙박업 특수업종 허가증 신청을 허용하는 등 방안을 추가해 운영 관리를 더욱 체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건판은 많은 온라인 예약 숙박업소 운영자들이 규제가 많아졌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매출이 줄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감을 격상시키고 환경도 개선해 운영자의 자신감을 증강시켰다고 말했습니다.
0: 주한기상대가 6일 오전 6시 폭우 주황색 조기경보를 계속 발령했습니다. 6일 오전 8시부터 7일 오전 8시까지 광서 북부와 동남부, 광동 남부 연해, 호남 서남부와 동북부, 호북 동남부, 안휘 북부, 강서 북부, 산동 남부 등지에 일부 구역에 폭우가 내리고 광서 동남부 연해와 광동 서남부 등지 일부 구역에 특대 폭우가 예상됩니다. 각 지각 부문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장마철 안전방호망을 전방위적으로 구축하고 총력을 다해 군중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국가홍수방지와 가뭄대처 총지휘부 办公실과 응급관리부는 5열, 재구조실무소 2개를 광서벌 요령에 추가 파견해 현재 재구조 사업을 지도했습니다. 광서 방성항 시에 큰 비 또는 폭우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큰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서 흠주시 홍수방지와 가뭄대처지휘부는 5일 홍수방지와 태풍방지 응급대비안을 2급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5일 저녁 6시까지 흠주시내 침수가 10cm를 초과한 구간이 7곳에 달했습니다. 흠주시 도시관리국 판공실 석봉부수임은 현재 흠주시 도시관리국 개통은 전원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중요한 지점에 대한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강우량에 따라서 계속 배수 작업을 강화할 것입니다. 안휘 동릉에서도 호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지는 스마트 홍수 방지 체계를 가동해 침수 구역, 펌프장, 강기설계 설치한 고화질 전자 카메라 300여 개를 동시에 가동하고 24시간 온라인 순찰을 진행했습니다. 배수회사 관련 책임자 오유동은 피동적 배수를 주동적 홍수 방지로 전환하고 스마트 수단으로 홍수 방지와 배수의 정확도와 대응 속도를 제고시켰다고 소개했습니다. 지속적인 강우 날씨로 인해서 강서성 경내 여러 하천의 수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춘시 정안현이 위치한 소만 저수지 수위가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현재에서는 홍수 방지 조정 방안에 따라 홍수 방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정안현 수리국 당조 성원인 황이송은 홍수방지 사업 방안에 따라 수문을 열고 저수지 물을 방출했으며 방출량이 초당 50입방미터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수지 물을 방출해 일부 용량을 비우는 것은 후기 홍수방지에 유사합니다.
1: 드라마 정무군은 선지 제작 기회를 조선으로 젊은이들이 천연의 선지 제작 기회를 전승하고 현지 산업을 진흥시키는 본토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중앙방송 전국에서 방송한 이 드라마는 큰 인기를 끌었고 드라마 촬영지인 안의경현도 많은 관객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소 무형 문화유산과 영상문화장애의 이중 가치를 깊이 있게 발굴하는 한편 스크린 장면을 몰입식 문화관광 제품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문화중국행 오늘은 드라마 종무군의 핵심 촬영지인 경현 선지마을로 안내해드립니다. 정의제작체험구에서는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의 가르침에 따라 관광객들이 펄프가 정의로 변하는 과정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움직임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는 힘과 인내심에 대한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종이를 말리는 작업장에서 장인은 촉촉한 선지를 떼내어 벽에 붙여 말립니다. 전반 체험을 마치고 나서 관광객들은 종이는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한 관광객은 드라마를 볼 때 종이를 건지는 동작이 우아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직접 체험해보니 손을 살짝 들어도 종이 구멍이 나기에 난이도가 크다고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산일꾼들이 이 같은 동작을 하루에 수천 번씩 반복해야 하기에 그들이 매우 존경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경현 선지마을은 드라마 내용에 따라 먼저 드라마 장면의 실제 착지 작업을 보여주면서 관광객들이 한순간에 드라마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운영 책임자 류상은 안위 스타일 건축 세체로 이루어진 선가 대원은 극중 선씨 옛집의 본 모습에 따라 일대로 복원한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2기 프로젝트 건설에 종무군 드라마 투어를 삽입하면서 모든 설계 배치가 극중 장면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경현은 서력 문화관광 자원을 통합해 조제관광 로선을 분류해 설계하고 장의적 종이접기, 중국풍 접이식 부채, 손지문화장의 선물 세트 등 젊은이들의 각광을 받는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삼성태와 잠대곰 등 문화창의 콘텐츠와 연동해 세련된 문화창의 제품을 손보인 동시에 옛 공장 건물을 개조해 수작업 공방을 건설하고 몰입식 미니 공연을 출시했습니다. 경현 문화관광투자그룹 요한회사 책임자 도봉은 관광열기를 진정으로 문화관광의 장기적 우세로 전환시켜 손지 문화가 대중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0: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7월 5일 저녁 9시 43분 해남 상업 우주발사장에서 장정 8호 갑 운반 로켓이 천범 저궤도 15 위성을 예정 궤도에 발사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천범 별자리는 우리나라가 건설하고 있는 저궤도 위성 인터넷 별자리 계획으로서 지구 표면에서 300km 내지 2000km 떨어진 우주에서 위성을 배치해 지구 전역을 커버하는 위성 인터넷망 프로젝트입니다.
1: 온라인 플랫폼 수치에 따르면 7월 5일까지 2026년 여름철 영화 흥행 수입이 예매를 포함해 20억 7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올 여름철에 국내외 신작 영화 90편을 륙속 개봉할 예정입니다.
0: 중국 물류구매연합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신규 국제항공 화물 노선이 92갈래, 항로 구조는 아시아 유럽을 중심으로 하며 주요 운송 부목은 국제전자상 거래, 첨단 제조 관련 화물입니다.
1: 베네수엘라가 5일 발표한 최신 수치에 따르면 강진 조난자가 이미 3,342명, 부상자가 16,740명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제공한 제1진 긴급 인도주의 지원물자가 5일 밤 북경을 떠났습니다. 구조물자는 발전기, 종수차, 태양광 조명 장비, 텐트, 담요입니다.
0: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 해상정보센터가 5일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4일까지 72시간 동안 미국의 호황하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이 70척이었습니다. 이는 전쟁 발발 전 일평균 138척보다 크게 줄어든 수준입니다.
1: 석유 수출국 기구가 현지 시간으로 5일 성명을 발표하고 주요 산유국 7개가 8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일평균 18만 8천 배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주요 산유국은 연 5개월 동안 증산을 유지했습니다.
0: 북경 시간으로 6일 새벽 2026년 북중미 월드컵 16강 토너먼트에서 노르웨이가 브라질을 2-1로 꺾으면서 8강에 진출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김정희였습니다.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2: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일회용 비닐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2: 비닐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2: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2: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4: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근입니다. 먼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편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세계 녹색 저탄소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기후 도전의 경종을 울린 세계 여러 지역의 극단 날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날아오르다 일곱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1: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명예촌민증서를 받은 이 시점에 학선생님은 백리촌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이 증서를 받은 후 저는 매우 영광스럽고 제가 백리촌과 더 가까워졌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백리촌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백리촌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이 대목에서 황문수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요?
2: 네, 물론 있습니다. 황문수 학생, 지금 마을에 큰 변화가 생겼어. 안심해도 괜찮아. 주민들의 생활이 이미 많이 개선됐어. 나는 널 보러 자주 올 것이고 또한 백리촌에도 자주 올 거야. 문수야, 내가 참 그립다.

0: 우리는 백리촌의 생활이 날로도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중국 대지에서 빈곤에서 벗어나 농촌진흥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든 마을도 더 밝은 내일을 맞이하리라 믿습니다. 새로운 노정에서 모든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황문수처럼 가장 높은 산을 오르고 가장 험난한 길을 걸으며 가장 외진 마을로 갈 것입니다. 필요한 곳이 있으면 우리는 그곳에서 분투하고 그곳에서 헌신할 것입니다. 오늘 학혜연 선생님과 황묵석이가 프로그램에 나와 여러분과 경험을 공유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사상해설인 황일병 연구원을 모시고 당의 용도를 견지할 때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황문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빈곤 퇴치 사업에 바쳤습니다. 그녀의 사적은 따라 배워야 할 바이고 또한 경의를 표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매우 강력한 영도력, 조직력, 집행력으로 전국 인민을 단합시켜 난관을 극복하고 개척 진취하면서 역사적으로 절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강력한 정치 보장과 조직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역사와 실천은 우리 당이 습근평 동지의 당조항의 핵심, 전당의 핵심 지위를 확립하고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한 것이 신시대 당과 국가의 위협 발전과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역사적 진척을 추진한 데 대해 결정적인 의의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두 가지 확립은 신시대에 거둔 중대한 정치적 성과로 이미 전당, 전군,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높은 공감대와 공동의 의지로 되었습니다. 이는 신시대의 위대한 로정에 씌어지고 전당, 전군,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마음속에 새겨졌으며 우리 당이 모든 불확실성에 대응함에 있어서 가장 큰 확실성, 가장 큰 자부심, 가장 큰 보장으로 됩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인용했던 남송 시인 양만리의 식구 첩첩 산 중에 들어서 산 하나를 넘으니 또 다른 산이 마가선해를 떠올리게 합니다. 위대한 분투로 백년 위업을 창조한 우리 당은 필연코 새로운 위대한 분투로 새로운 위업을 창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이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가장 큰 우세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이며 중국 공산당은 최고 정치 지도 역량이라고 명확했습니다. 오늘날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은 전례 없는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파악하여 당의 영도를 당과 국가 위협의 재분야, 각 방면, 각 고리에 구현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역사적 소임을 완성하고 당과 인민, 시대에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업적을 창조하여 더욱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맞이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0: 이번 프로그램의 사상해설인 황일병 연구원과 경전해설인 강진 교수님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깊은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자세하고 생동감 넘치는 설명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백년대당은 청춘

0: 생기로 차 넘치고 천추 위협은 다시 새로운 항행을 시작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당의 자아정화, 자아완비화, 자아혁신, 자아재고를 전면적으로 추진해 우리 당이 초심과 사명을 굳게 지키고 시종 중국 특색 사회주의 위협의 강력한 지도적 핵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모두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가는 당주왕의 주위에 더욱 긴밀히 단합해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 관철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 건설하며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달성하고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단결 분투합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습근평 총서기가 인용했던 남송 시인 양만리의 시 두 수를 함께 낭송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사상을 학습하고 경전을 깨달으며 평이한 말 속에 깊은 뜻을 새겨봅시다.
1: 过松原陈吹七公殿杨万里莫言下岭便无难转得行人错喜欢朕入万山圈子里一山放出一山难小出净慈寺送林子方
2: 杨万里，毕竟西湖六月中，风光不与四时同。接天莲叶无穷碧，映日荷花别样红。
3: 接天莲叶无穷碧。映日荷花别样红。

0: 지금까지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스푼병이 좋아하는 전고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 녹색 저탄소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3: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기후변화는 전 인류가 직면한 공동도전입니다. 효율적이고 실무적인 방식으로 탄소 배출 감축을 추진하고 녹색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제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브라질과 중국, 유럽 동맹이 공동 제기하고 성립한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개방연맹은 탄소시장의 국제협력을 심화하고 글로벌 녹색 저탄소 전환을 다그치는 데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2025년 11월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30차 제약국 대회가 브라질 벨렌에서 열렸습니다. 회의기간 성립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개방연맹은 많은 나라와 지역에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습니다. 2026년 5월 연맹 성립을 공동 제기한 브라질, 중국, 유럽 동맹은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개방연맹 사업 대강에 공동 서명하고 동맹 목표, 사업 범위, 관리 구조와 결책 기재 등 내용을 명확히 하면서 협력 기재가 실질적 운영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연맹 규약에 따라 브라질이 초대 이장국을 맡고 중국과 유럽 동맹이 공동 이장국을 맡았습니다. 이 연맹은 기후변화의 직면에 그 어느 국가도 혼자의 힘으로 대응할 수 없고 녹색 전환은 모든 국가가 공동 추진해야 한다는 립지에서 발기한 것입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탄소시장은 탄소 배출 감축을 추진하고 기후 목표를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입니다. 그리고 명확한 메시지를 방출해 더 많은 자금이 청정에너지, 저탄소 기술과 생태보호 분야에 투입하도록 인도함으로써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를 조율하고 녹색 전환을 더 효율적이고 지속가능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현재 탄소시장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탄소배출 거래체계는 배출 감축 도구를 넘어 산업발전과 국제무역 구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럽 동맹은 관련 개혁 조치를 내놓고 중국과 브라질 등 국가가 탄소시장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모두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녹색 발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경제 경쟁력을 증강할 것인지는 모두가 공동 직면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중국은 글로벌 녹색 저탄소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녹색 저탄소 발전의 길을 확고하게 걸으면서 탄소 중립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신에너지 산업에 몰두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배출량을 다루는 국가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구축했습니다. 녹색 발전과 탄소 시장 건설에 관한 중국의 풍부한 경험은 세계 기후 관리에 유용한 참조를 제공하고 브라질을 포함한 발전 도상국이 자국의 국정에 알맞는 녹색 전환의 길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발전 도상국인 중국은 항상 공통적이면서도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견지하고 공정하고 합리하고 상생하는 글로벌 기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전 도상국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심화하면서 글로벌 녹색 전환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브라질은 녹색 발전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깊이 중시했습니다. 중요한 신흥경제체인 양국은 자원기부, 산업구조와 발전수요면에서 비교적 강한 상호보완성을 갖고 있으며 신에너지, 녹색금융, 생태보호 등 분야에서 큰 협력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간 관련 실무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개방연맹의 설립은 쌍방이 정책 소통과 경험 교류, 실무 협력을 가일층 강화하는 데 새로운 중요한 무대를 제공해 줬습니다. 브라질은 탄소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에 시스템을 가동하고 2030년에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브라질에 있어 탄소 시장은 환경 정책 도구일 뿐만 아니라 경제의 녹색 전환을 추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 산림 탄소 싱크 등 저탄소 자원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해 주요 산업의 녹색 전환을 촉진하고 관련 수익을 취업 촉진, 민생 개선, 사회 불평등 감소에 돌려 브라질의 지속 가능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할 것입니다. 당면 글로벌 녹색 전환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개방 연맹의 설립은 시대의 발전세에 부합됩니다. 회원국은 탄소 시장 규칙 건설, 탄소 배출 회계, 시장 신용 기재 등을 중심으로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고 탄소 시장에 대한 각 회원국의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공공자본과 민간자본을 녹색 발전 분야에 돌리고 기후금융, 녹색투자, 지속가능한 무역 등 분야에서 회원국이 협력을 심화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저탄소 전환을 위해 견고한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브라질과 중국과 기타 파트너들은 공동협력을 통해 더 깨끗하고 아름답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기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0: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1: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계속해서 뉴스 투자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후 도전의 경종을 울린 세계 여러 지역의 극단적 날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2: 폭염과 홍수, 폭우 등 극단적 날씨 사건이 세계 여러 지역에서 다발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기상 기록을 경신하게 됐습니다. 국제기구와 전문 인사들은 오염물 방출 감축과 탄소 감축을 추진하고 기후 적응 능력을 제고하는 것은 극단적 날씨의 위험 부담을 막아내는 관건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올여름 유럽에서 보기 드문 폭염 날씨가 두 차례나 나타났습니다. 5월 유럽 서부는 절기보다 이른 강렬한 폭염 날씨가 나타났고 영국과 프랑스, 에스파냐, 이탈리아 등 기온은 당월의 고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어 6월에 유럽 지역의 광범한 범위에서 무더운 날씨가 나타났으며 서쪽에서 동쪽으로 중유럽, 북유럽 그리고 동유럽의 일부 지역으로 확산하는 과정에 여러 나라의 고온 기록을 연이어 쇄신했습니다. 독일의 최고 기온은 섭씨 41.7도, 제습고는 섭씨 41.1도, 핀란드는 섭씨 40.5도에 달해 영내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단마르크와 스위스 등지에서도 최고치를 기록하는 고온 날씨가 동시에 관측됐습니다. 미국 중동부의 광활한 지역에서 최근 지속적이고 위험성이 강한 폭염 날씨가 나타났습니다.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데다가 고습도 날씨가 겹치면서 체감 기온이 더욱 높았습니다. 올 3월 미국 동해안에서 폭설과 강풍 날씨가 나타나고 서부에서 보기 드문 폭염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하와이는 극단적 폭우와 홍수가 나타나는 복합형 극단 날씨 사건을 겪기도 했습니다. 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최근 폭염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 날씨는 인디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슈, 네팔, 스리랑카에 파급되고 일부 지역의 최고 기온은 섭씨 50도에 접근했습니다. 올 5월 남아프리카 여러 지역에서 극단적 날씨가 출현했습니다. 폭우와 홍수, 번개, 파괴적인 강풍과 강설 날씨로 인해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이 따르고 기초시설과 환경이 파괴되고 기본 봉사가 중단됐습니다. 남아프리카 국가재난관리센터는 이번 재해를 국가재난으로 인정했습니다. 극단적 날씨는 인류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역사수치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고온 날씨로 인해 해마다 48만 9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고온은 열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세계기상국에 따르면 인체가 흡수하는 열이 자신의 열 방출 능력을 초과할 때 열 스트레스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연 며칠 동안 고온 환경에 오랫동안 있으면 특히 밤 기온이 고공행진할 경우 이튿날 기상할 때 열 스트레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1991년부터 2080년까지 극단 날씨가 도로와 철도, 수로, 항구 그리고 항공허브에 대해 지속적으로 큰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영국 런던 대학학원 교수 안나 마브로제니 등 전문가들은 현대 대중교통 시스템의 운행 논리는 대부분 온화하고 예측 가능한 기후라는 역사적 가설을 기반했으므로 유럽 여러 지역의 학교와 양로원, 병원, 철도 등 인프라 시설은 현재의 고온 날씨에 대처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수년 동안 수차나 경고했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가 3일 발표한 뉴스 공보에 따르면 열대태평양 지역에서 발전하고 있는 엘니뇨 상태가 앞으로 몇 달 내에 빠르게 강화될 것이며 이로해 세계 많은 지역에서 폭염과 가뭄, 폭우 등 극단 날씨가 나타날 가능성이 늘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 웹사이트는 지난 20세기 중반 이후 인류 활동이 초래한 기후변화가 복합형 극단 날씨 사건의 발생 확률을 크게 높였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환경기회기후변화사 적응처 책임자 미레 아타라는 재생가능 에너지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듯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전면적으로 다그치고 대기 중에 축적된 이산화탄소와 기타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것이 당면 가장 긴박한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구의 장기적 온난화를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가 이산화탄소지만 당면 메탄 배출 감축을 여전히 기후 행동의 중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메탄의 증온 효과는 이산화탄소의 80배입니다. 대기 중에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이산화탄소와 달리 메탄은 일반적으로 10년 내지 20년이면 분해됩니다. 따라서 메탄 배출을 대폭 줄이면 비교적 짧은 시간에 냉각 효과를 낼 수 있고 한 세대라는 시간 내에 지구 온난화를 현저하게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 추적 시간이면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6일 조항민 방송국 조선호 방송이 고고성을 울리며 고색 창렬한 중국의 수도 북경에서 첫 전파를 날리기 시작한 지도 온갖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방송은 자체의 품격을 성숙시켜 나가며 무수한 보도 매체 속에서 어엿한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선호 방송이 걸어온 이 길을 돌이켜보면 거기에는 청취자들의 지극한 사랑이 숨겨 있고 수세대에 걸친 방송인들의 청춘이 묻어 있습니다. 오늘 라디오의 세상 프로에서는 이 뜻깊은 날을 기념하여 특별히 소리로 이어온 70년, 전파에서 클라우드까지 조선호 방송 개시 70주년 기념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학습시간 고사성어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하얀 편지.

0: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 7월 6일 조선호 방송은 개시 70주년을 맞이합니다. 70년 전 조선호 방송은 첫 전파를 타면서 소수민족 지역에 정보를 전달하고 군중을 위해 봉사하는 영광스러운 역사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소리로 이어온 70년, 전파에서 클라우드까지 조선호 방송 개시 70주년 기념 특집 방송, 당의 민족 정책의 지도하에 단일한 라디오 매체에서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합한 융합 매체로 발전해온 조선호 방송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소리의 기억을 기록하며 70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온 사명과 초심을 전달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조선호 방송 애청자 박철훈 선생님을 모시고 방송과 함께한 성장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향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이죠.
2: 그렇죠.
1: 그동안 잘 지내셨죠?
2: 네, 무사합니다.
1: 네. 네.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저희 방송을 지켜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일단 고맙다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네, 이번 민족방송 개시 75주년을 맞으면서 저희가 이렇게 애청자분들을 모시고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우리 중앙방송과 언제 처음 만나시게 됐나요?
2: 아, 네. 네. 재밌는 이야기인데 방송이라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제가 어릴 때 아마 56년도, 7년도 그때 얘기했는데 제가 초중 시절에 그때 방송이라는 거가 우리 현에 옛날에 우리는 영길현인데 지금은 용동시에 영길현에 속했는데 현 방송사에서 유선 방송으로 방송을 중계했습니다. 예, 그 중계 방송이 이 아침마다 나온데 그때는 라디오가 없으니까 우리 집에는 집주위에 그 벽에다가 리모컨 되는 그 스피커를 하나씩 달아서 그 손이 집주마다 벽 뚫고 들어오고 거길로 개미 소리 같은 방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주 희부하니까 그때 당시에 뭐 신문이란 것도 없고 다른 뭐 매체라는 게 없으니까 그게 제일 희부하죠. 그래 근데 벽에다 걸어놓은 게 소리 나두니까 아침이면 거창을 놓고 거창 위에 올라서서 그 스피커에 귀를 대고 방송 들었습니다. 그게 아마 중앙방송의 첫 만남 같은데 너무 잊혀지지 않습니다.
1: 그렇죠. 선생님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린 시절에 선생님께서 스피커에 귀를 대고 들으시던 그 장면이 눈앞에 선하게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아, 진짜 그때는 집집마다 라디오 한 대도 없고 현 방송소에서 중계방송으로 보내는 전파를 타고 들려오는 중앙방송을 들으셨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2: 그렇죠.
1: 네. 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라디오를 갖게 되신 건 언제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때는 네. 진짜 라디오가 집안의 큰 기물이었을 정도로 소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2: 그렇죠. 그렇죠. 네.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는 듣고 싶은데 네. 그 전기 소리가 그 네. 방송 소리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네. 그 잡음을 가려내면서 들는 게 너무 힘들죠. 그리고 아마 그렇게 매일 열심히 들는 걸 우리 부모님들이 보시는 막 기타인가 어떻게죠? 그래서 그렇게 한 이태 지나는 가운데 하루는 우리 아버지가 퇴근에 오시면서 무슨 들고 왔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그러면서 들어오면서 야, 니 좋아하겠다. 무슨인지 몰랐죠. 그러니까 뭐 나무 교자 같은 거 들고 들어왔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게 나절한기다 하면서 예, 펼쳐 보이더구만. 그 안에 전기 담화 같은 거 그런 거 유리병 몇 개 꼽히니 이런 거 가져다가 안장해주면서 이게 라조랑인데 이전도 배기가 안 듣고 이걸로 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라조라는 걸 처음 알게 되고 들어보니까 한 곳이 아니고 뭐 중국말도 나오고 외국말도 나오고 예? 몇 가지 나오더라고. 이거 좀 조용이라고. 그때부터 밥 먹을 꿈이도 안 하고 그걸 안고서니 날로 들었어요.
1: 아유.
2: 예, 그래, 나는 사전 방학 시간 안 나서서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생각한 게 학교가 자상했죠.
1: 그래서,
2: 예, 우리 집에 이런 게 있다. 우리 친구들 벌써, 모르죠. 뭐. 지금 아이들이 그걸 보지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죠.
1: 그렇죠.
2: 그래, 그 다음에는 가까운 아이들 끌어들여서 집에 와서 그걸 들으면, 심지어 그때는 점심 시간에 학교에서 다 달아옵니다. 아이들 데리고 달아와서 우리 집에 밥고 지금 먹이면서. 지금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 아주 재밌게, 그러니까 너무도 재밌죠. 방송 내용도 재밌지만은 그렇게 아주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방송이라는 게 수도 북경에서 오는 소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 모석이 옆에서 우리 조선족 분들이 말하는구나. 얘기도 흡인시더라만 한다. 우리 시골 아이들께는 북경이 마음속에 너무너무 소중한 곳이고, 거기에서 조선말을 이래 해준다니까 너무 기쁘죠. 처음부터 이제 방송 들으면서 인상만은 너무 깊어서 평생 잊을 것 같지 않습니다.
1: 또 진짜 저희가 텔레비전을 처음 볼 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소중한 기기에서 흘러나오는 아나운서들의 목소리는 또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인상에 남는 아나운서가 있으신가요? 그때 하시던 분들.
2: 당시에 뭐 아나운서들 명함은 뭐 기억 못 하겠는데.
1: 예.
2: 후에 그래서 많이 들은 목소리는 박일청 아나운서
1: 아님,
2: 예, 그분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고요. 다음에 더 후에 와서는 우리 연변에서 도운데 가신 이국호, 예, 이 두 분의 이 목소리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해도 여러 가지 프로에 전생도 좋고 강서라든가 전공하라든가, 박민근이라든가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의 목소리도 먼저 들었고요. 제일 인상 깊은 이국화 목소리를 아주 즐겨 들었습니다.
1: 네, 그렇죠. 연변에서도 인기가 대단하잖아요.
2: 그렇죠.
1: 네, 이렇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가 정말 제한되어 있는 그런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2: 그렇죠. 뭐 다른 데와 아무것도 없죠.
1: 알겠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얻은 수학이라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도 좋고요.
2: 저는 즐거운 게 뉴스를 즐겨 들어서 아침에 뭐 뉴스를 하거든요.
1: 네.
2: 먼저 기본 종이 일단 지금도 그 게시곡을 하는데 우리나라 그 국가에.
1: 예, 정말.
2: 그 곡이 나올 때 되면 정말 흥분되죠. 따라서 같이 하기도 하고, 뭐 구두대 서서 들으면서 군대 걸음 거기도 희롱도 내면서 이렇게 듣고요. 집에 앉아서 세상 소식을 제일 먼저 아니까, 나라에서 벌어진 일을 제일 먼저 아니까,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건 꼭 듣고, 저녁에도 식사하고 그 시사라 한 걸 듣고, 이래서 그때 어린 때가 좀 뭐 자부감에 듣는가, 먼저 들으니까, 남보다 먼저 아는 게 있단 말인데, 이걸 가지고 학교 가는 자랑거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전시만 들어서면 우리 친구들이, 야, 오늘 또 무슨 재밌는 일이 있던가, 저를 둘러싸고 이렇게 물어요. 그럼 또 자랑하기 좋죠. 뭐. 그래, 어디 어찌고, 사천이 어찌고, 신강이 어찌고, 이런 들은 이야기를 해주면 모두 좋아해요. 나는 직접 들었고, 애들은 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방송 들었죠. 모두 죽이고, 재밌어하고, 부러워할수록 나는 더 어깨 으쓱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처음 뉴스, 프로그램 많이 듣고, 그때도 생각하는데 무슨 다른 프로그램이 지금처럼 그렇게 풍부하게 이전 같지 않아요.
1: 네, 그때는 뉴스가 제일 중요했겠죠.
2: 그렇죠.
1: 물론 지금까지 뉴스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때는 뉴스를 접할 수 있는 경로가 방송이 아니면 신문이었는데 두
2: 예.
1: 채널밖에 없었기 때문에 또 소중한
2: 맞아요.
1: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은 그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친구들 사이에 또 자랑거리가 되고 정보 전달자 역할까지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금방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온 가족이 모여서 라디오 하나를 두고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는 그런 장면을 상상조차도 아마 못할 겁니다.
2: 그렇죠.
1: 네. 그래서 선생님 시절에 라디오 방송은 어떤 존재였나요?
2: 사실 20세기에 돌아오면서 저도 또 그때 어떤 시간 여유가 많고 해서 진짜 본격적으로 방송을 듣게 되고,
1: 네.
2: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는 따라 집 식구들도 온 가정이 다 이걸 즐겨 듣고, 정말 우리는 습관에 텔레비는 뉴스만 보고 기타 시간은 텔레비를 크게 안 봐요. 텔레비보다 우리 라디오 이용률이 우리 집은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사 모두 즐겨 듣고, 그래 방마다 이제 라디오를 놓고 시간 맞춰가지고 어느 시간에는 어느 방송 듣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방송인데, 우리 옆에는 방송 들을 기회가 조선방송 들을 기회가 다른 기회보다도 많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우리 연결의 아리랑 방송, 연변 방송, 중앙인민 방송, 국제 방송, 이래 가지 조선말 방송을 다 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1: 네.
2: 지구, 저는 어디서도 우리 같은 이런 행운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네 가지 다 듣기 때문에 열심히 듣고, 방송마다 또 특색이 있고,

0: 많이 들을수록 정보가 더 많이 생기고, 많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더 많게 되고, 더 빠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맞다나 뭐 집에 앉아서 세계 유람도 한 격이 되고,
1: 네.
0: 세상 일더 빨리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게 되니까 정보도 더 빨리 얻고, 이걸 가지고 또 미국어도 뭐 일어도 배우느라고 많이 좀 했고,
1: 네.
0: 그때 라디오에서 뭐 기쁜 소식, 뭐 놀라운 소식들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서 우리 생활에, 우리 건강에 지도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걸 기도를
1: 네.
0: 받았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아나운서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다가 직접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분들을 만나게 된건 언제였나요? 그때는 정말 또 남다른 그런 감회였을 것 같은데요. 그때 그 심정도 궁금합니다.
0: 네, 그러니까 2010년도, 11년도 그때 알겠습니다. 근데
1: 네.
0: 우리 방송 후에 분들이 우리 각지에 청취자를 찾아주시고, 11년도 5월 22일로 기억되는데, 그때 그 박일선 주임이
1: 네.
0: 이 프로제작으로서 우리 연변에 오셔가지고,
1: 네.
0: 청취자들 만나주고 좌담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 방송을 즐겨 듣는 집을 선택하면서 모두들 우리 분들 추천한 게, 어른의 집은 온 식소리 다 듣고, 이분은 열심히 듣고,
1: 네.
0: 그렇게 추천해서도 막 해서 이분들이 저희 집을 선택해 와가지고서 이제 프로를 찍고, 뭐 방송국에서 기념 행사로 선전편을 만든다고 해도 막 해서 열심히 저도 응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인사만 했고, 그 같이 온 분들도 역시 민변에서 우리 아들하고도 한 학교 다녔다. 그러니까 더 친구롭고도
1: 그렇죠.
0: 가깝고요. 아주 반갑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많은 좋은 이야기도 듣고, 북경의 소개도 많이 듣고, 그게 아마 처음으로 중앙방송 후배분들 만난 것 같습니다. 그 후로는 육서 기본상 해마다 오시고, 저 선생님도 그 시기에 여러 번 오셨지? 2014년도 우리 8.15 때도 연변에 오셨고.
1: 네. 중앙방송과의 이런 인연을 시작으로 선생님께서는 또 연변 애청자협회 회장으로까지 추대되셔서 그동안 활발한 활동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0: 그래. 방송을 열심히 듣다 나니까 이제 애청자분들 많이 사귀게 되고, 또 보니까 대부분 연세에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방송을 듣다 보니까, 그래도 기준 그때만 하면 또 제일 젊은 쪽이 되고, 뭐냐. 그러니까 모두 추천을 좀, 어떻게 좀 나서서 수고해달라. 그래서, 여러분이 봉사하는 거 방송 들으면 같이 듣고, 뭐 같이, 무슨 일 있으면 같이 합시다. 그래서 애정금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아주 우리 대회 우수한 노인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감동된 거는, 그때 우리 중앙방송국에서 전국 우수 아나운서 평의 이런 행사가 있었는데, 박유청 아나운서가 그때 아마 후보자로 나왔는데, 우리 용정에 계신 그 김옥산이라는 청취자분의 할머니가 이 박유청 아나운서 분을 추천하는데, 편지를 천통 보냈습니다. 천통을.
1: 아유, 대단하시네요.
0: 그래서 대단하지. 그때 편지 한 통에 우표가 8전이거든요.
1: 네.
0: 근데 전통이면 어느 겁니까?
1: 그러게요.
0: 80전, 80원이죠.
1: 네.
0: 80원이 우표를 팔았는데, 이분이 그때 로임이가 17원입니다.
1: 그 차이
0: 17원이
1: 꽤
0: 로임에서
1: 멀었는데요.
0: 우표도만 80원 팔았단 말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 정성이 정말 대단하죠.
1: 그렇죠. 네.
0: 그래, 저도 이분의 집도 가서 방문도 하고 이야기 나누고 했는데, 집이야 정말 훌륭해요. 뭐 정말 진짜 빈곤하죠. 뭐. 그런데
1: 그러게요.
0: 우리 민족 방송을 위해서 우리 조선족 아나운서를 내세운 이런 열정으로서 이렇게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후에 그 박일성 아나운서도 연일 오셔서, 특별히 김옥산 선생도 만나도 됐고, 이런 감동적인 사연도
1: 당연하죠. 꽤
0: 있고요.
1: 고마운 분이시네요.
0: 그래서 회장 사업을 맡은 다음에,
1: 네.
0: 저지만 회장 지금 왔을 때 우리 영규 씨의

0: 애청자분들이 한 40명 됐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데 이 조선말 방송을 우리 영규시만 듣는 거 아니라 전주에서 다 듣고 전국에 다 듣는데 우리 어차피 듣는 바하고는 흩어져 듣는 분들 조직해서 우리 모임이장 상임장을 만들면 어떻게 하는가 이래가지고 제가 전연면적으로 이걸 어디가기로 해서 한 계단 안 다니면 각 현시 다니면서 선전부와 이수관 분들을 통해가지고 전주 애청자 협회를 각 현시에다 분해를 내가 그랬는데 한 반년 시간 노력할까 이것도 됩니다. 그래서 예, 호응을 받아가지고 전주에 도나시를 제외하고 분해가 다 섰고 대화가 한 500명 좌우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1: 그때는 정말 전성기였습니다.
0: 예, 예 그때 활발했고 또 맨발로 그때는 우리 방송국에서도 지지를 많이 줬고요.
1: 네.
0: 이제는 뭐 정보도 보내주고 대화들도 있고 또 뭐 활동 경비도 또 보내주고 예. 그래서 아주 그때 재밌게 했습니다. 우리 청취자들 여정도 좋았고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네요. 예,
0: 네. 그런 과정에 우리가 10주년을 제가 6주년 때에 맡았거든. 그래서 10주년 하면서 우리 또 네 방송국에서 지지로서 10주년도 굉장히 했고
1: 네.
0: 이듬해 우리 전주 문예경영대회도 멋지게 열었습니다. 우리 해외에서 보니까 대단한 동료들이 많더라고요.
1: 네, 네.
0: 그래서 그 자원을 조직해서 문예경영대회 했고 그때 우리 김금옥이라는 더 애청자분은 10주년 때 자기가 2004년부터 13년까지 10년간 방송 들은 기록책을 내놓더라고요. 그렇게 선물하면서 내가 20년 동안 들은 거랑 너무너무 착실히 들었죠. 예, 우리 대화주마 이런 우수한 노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거기서 그분들이 열등해서 고문을 받아가지고 저도 있는 제가 한 만큼 노력하면서 그분들에 봉사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1: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저희 애청자 협회에 이렇게 김옥 선생님을 비롯해서 손행을 이어오신 분들이 참 많으셨잖아요. 특히
0: 그래요. 예, 감동된 일도 많습니다.
1: 그렇죠. 특히 로열티 공반의 김봉수 할머님. 저는 지금까지도 그 할머님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쯤에서 김봉수 할머님 이야기도 좀 전해 들어볼까요?
0: 네. 그렇죠. 네. 예, 애청자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우리 로열티 공반의 이야기가 꼭 따라섭니다. 애청자 협회가 났을 때 우리 로열티 공반의 전체 성원이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열티 공반의 많은 취지를 애청자 협회에 이첩해가지고 방송을 들으면서 역시 사랑의 길을 걷는 그러니까 네. 그때 저는 한어로 말하면 애심 칭중시회 그러니까
1: 네.
0: 애심과 애청이 융합되는 이런 민간 조직이 되어야 된다. 이런 모두들 찬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1: 방송을 들으니까
0: 예 사랑의 마음으로 방송을 들으며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래야만이 우리 연변이 애청자다운 중앙 방송이 부끄럽지 않는 이런 대화가 된다. 이래가지고서 이제 예,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그거가 이제 특히 김봉수 할머니나 우리 한무기 고문의 이런 분들이 선두적으로 이끌면서 우리가 따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애청자일 때 사회봉사 애심기여 행사들이 비교적 많았습니다. 주요하게는 하나는 불우아이들 돕는 거, 그 다음에 장애자 돕는 거, 그리고 우리 혁명열사들 선열들 잊지 않고 혁명열사를 추모하는 행사 계속 진행해 왔고요. 근데 그 정신, 그 바탕이 지금까지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로열티 공반을 지금까지 이어오는 이 바탕도 역시 우리 연대 애청자 협회 시절에 닦아놓은 네. 그 기반으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청자 협회는 규정에 따라서 해제됐던 후에는 내봉 봉사 형태로 앞으로 존재한다. 이제 탈바꿈 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로열티 공반은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 방송이 덕분이고
1: 아유,
0: 네. 정치자 협회에서 다 아주 이런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더 감동을 받게 되네요. 정말 이렇게 애청자분들께서 방송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승화를 시켜서 협회는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지만 그 정신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이어오고 계시는데요.
0: 이 역시 방송의 위력입니다. 중앙방송이
1: 네.
0: 다 같은 덕분입니다.
1: 아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0: 그래서
1: 네.
0: 우리는 저 중앙방송 우리 길동무라고 저는 그렇게 부르고, 그 10주년 때 제가 그 방송 문선을 하나 출판했는데, 그때 제목도 방송은 우리 길동무
1: 맞습니다.
0: 그래가지고 우리
1: 네, 제가
0: 그렇게
1: 기억나네요.
0: 책자를 10주년 때 내왔고요. 그 후에 제가 해마다 방송의 원고를 쓰던 걸 정리해서 또 청취자 법과 나라는 책으로서 방송 원고들도 만들었댔고, 그
1: 맞습니다.
0: 우리 예봉반이 지난해 20돌이거든요. 그래서
1: 네.
0: 20돌 맞으면서 제가 예봉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화책을 만들었댔습니다.
1: 네.
0: 이래서 이걸로서 우리 김봉수 도반장이나 한무길 고문님들이, 이런 선배님들이 닦아준 이 싸움 업적을 기리면서 우리 후세들이 이 정신도 닦아들어 하기 위해서 화책을 만들어서 늘어난데, 아마 사회적 반응도 괜찮지 않습니다.
1: 아, 그럼요. 연변에서 예봉반의 이런 이야기는 소중한 미담으로 전해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옛날 기억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동안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도 신매체에 많은 정력을 쏟아붓다나니 그동안 예, 서운했던
0: 어떤
1: 점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속으론 예,
0: 그렇죠.
1: 죄송한
0: 시대가
1: 방송.
0: 다르니까.
1: 예,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그때 그 소중했던 추억들이 정말 눈앞에 선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다 기억이 나네요.
0: 정부만은
1: 네.
0: 형편이 변해도 정부만은 연이 깊습니다.
1: 그때 말입니다.
0: 잊을 수 없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말씀도 많이 나누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종합을 해서 선생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대가 뉴 미디어 시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0: 그렇죠.
1: 라디오 방송이 이제 조금씩 밀려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0: 맞습니다.
1: 네,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연배가 계신 분들께는 어디까지나 우리 라디오 방송에 대한 그런 애착이 고스란히 남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0: 맞습니다. 그건
1: 예.
0: 사실입니다.
1: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라디오 방송이 지켜가야 할 그런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꼭 명심하고 예, 앞으로 사업에서 선생님의 생각을 진심으로 마음에 받아두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저 방송은 그때만이나 지금이나 역시 매력 있는 한 매체로서 계속 그 형태는 변하고 내용상에도 조절이 갈수 있지만, 그 방송이 매력만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방송도 그 인터넷에서도 많이 접수하는데, 제가 바라는 게 시대는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그다지 승진하지만 우리 당의 민족 정책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 방송도 지금 기초에서 더 참신하게 발전하면서, 이제 75주년이거든. 그래서
1: 네.
0: 열심히 더잘 꾸려가지고 100주년도 받을 수 있겠다.
1: 아하.
0: 그렇게 저는 이런 미래를 기대하면서 오늘 75주년부터 축하 올리면서 더 참신하게 우리 민족 방송 살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1: 네. 아유, 선생님 말씀대로 진짜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선생님을 비롯한 애청자분들이 어디선가 저희 방송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도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0: 네,
1: 네.
0: 당신들의 목소리는 계속 우리 귀에 이제는 울릴 겁니다. 열심히
1: 아하, 네.
0: 듣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네, 기타 애청자분들께도 인사 전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저희 방송 계속 사랑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1: 네.
0: 열심히 들으면서 많이 배우고, 우리들이 훌륭한 교과서 우리 전 길동문대요 열심히 아끼겠습니다.
1: 네, 소중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오늘 이런 말씀들을 듣고 또 옛날 그 추억들도 떠올리면서 앞으로 더 멋지게 이제 방송을 해봐야겠다는 그런 결심이 서네요. 알겠습니다.
0: 네, 계속
1: 다음.
0: 자주 연락하십시다. 좋은 정보
1: 네.
0: 많이 전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개혁을 갈층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국가안보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업종협회와 상위계혁을 심화하고 내생적 동력과 활력을 갈증 불러일으켜 그 독특한 우위와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켜 합니다. 사회조직관리제도를 완비하며 규범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질서적인 참여를 확대하여 사회조직이 서비스의 질과 효과성, 사회적 공신력을 향상시키도록

0: 촉진해 합니다. 향진 가도의 직책과 권력, 자원에 걸맞은 제도를 완비하고 향진 가도의 서비스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회치안 예방통제 체계를 보완하고 중점 지역과 중점 장소에 대한 예방통제 순찰을 강화하여 사회치안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해야 하며 폭력배 및 악질 세력에 대한 상시와 단속 기제를 완비하고 조직 폭력배 및 악질 세력, 보이스피싱, 경매 도박, 총기와 폭발물, 여성과 아동 권익 침해, 성매매와 음란물 제작, 도박, 마약, 절도, 강탈, 사기 등 대중이 강렬하게 반응하는 위법 범죄 활동을 법에 따라 옹진하여 인민 대중의 생명 안전과 재산 안전을 힘써 수호해야 합니다. 섭외 국가 안보 기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의 대외 진출이 날로 증가하면서 소비 안보가 전반 국가 안보 사업에서 날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섭금형 외교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글로벌 안보 장애를 적극 실천하며 소비 국가 안보 사업을 고수준, 고표준으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국제 환경을 힘써 조성하여 국가 주권과 안전과 발전 이익을 결연히 수호해야 합니다. 주변 안보 사업 조율 기제를 수립하고 완비하여 주변 국들과의 안보 협력을 추진해야 합니다. 해외 이익과 투자에 대한 위험 조기 경보, 위험 예방 통제, 보호 체제 및 기제를 강화하고 소비 프로젝트에 대한 법률 위험 평가 제도를 수립하며 해외 투자 기업이 경매소 법과 규칙에 따라 경영하고 해외 위험에 대한 방지 통제 능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하며 안전 분야의 국제 집법 협력을 심화하고 안전 분야의 집법 협력 친구권을 확대하여 해외에서의 우리나라 국민과 법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힘써 수호해야 합니다. 반제재, 반간섭, 반확대 관할 규제를 완비하고 소비 안전 분야 입법을 강화하여 법률적 도구 상자를 풍부히 해야 합니다. 해양 권익 수호 기제를 완비하며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부문 간 업무 수행 모식을 보완하여 소비 중대 안전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해소해야 합니다.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에 동참하는 기제를 보완하고 공동 종합 협력 지속 가능을 특징으로 하는 안보관을 견지하며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체계, 국제법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 질서,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토대로 하는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수호하며 각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을 존중하고 안전에 대한 각국의 합리적인 관심사를 중시하며 유엔이라는 틀 안에서 추진되는 량자간 및 다자간 기제에 적극 참여하고 상해 협력 기구와 브릭스 협력, 중국 플러스 중앙아시아 5국 글로벌 공공안전 협력 포럼 등 기제와 플랫폼의 역할을 발휘시켜 균형적이고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안보 구도를 구축해 나가고 함께 지역 분쟁과 전 세계적인 안보 문제에 대응하여 보편적 안보와 공동 안보를 실현해야 합니다. 계속해 국가 안보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한 데서의 기본 요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안보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반드시 사업 요구를 명확히 하여 과학적으로 조직하고 엄밀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사고를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 안보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복잡하고 체계적인 공정입니다. 우리는 체계적 사고로 안보 정세를 관찰하고 안보 문제를 분석하고 안보 대책을 계획하며 대세를 살피고 대사를 도모하여 수풀만 보지 말고 수림도 보완할 수 있도록 전망적으로 구상하고 전반적으로 계획하며 전략적으로 포치하고 전체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협동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제도적 연계를 힘써 들어주며 부문 간 지방 간 장벽을 혁파하여 재반 영역과 분야에서 국가 안보 사업의 연결과 조화, 일괄 추진을 추동해야 합니다. 기층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산도 무너집니다. 국가 안보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가 점차 깊이 있게 추진되면서 일부 기초적이고 심층적인 문제들이 날로 도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이 직면한 정세와 임목, 특징을 종합히 파악하여 기층을 틀어주고 기반을 다지고 장원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며 기층 역량, 기층 사업, 기층 능력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목적성 있게 기재를 보완하고 방법을 혁신하고 수단을 풍부히 하며 단점 보완과 취약점 보강, 기반 안정에 큰 힘을 들여 국가 안보의 근간을 확고히 수호해야 합니다. 선전 교양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 안보는 정의로운 사업으로서 확고부동하게 수행해야 하고 또 떳떳이 손전해야 합니다. 집중적인 선전 교양과 일상적인 선전 교양을 결부시키고 선전 교양의 내용과 방식, 매개체를 혁신하며 대중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선전 교양 활동을 전개하고 이를 기층과 각 단위, 광범한 대중으로 확대하여 누구나 국가 안보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짙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광범한 인민 대중이 국가 안보 의식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 책임을 짊어지며 국가 안보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책임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국가 안보는 전 사회의 공동의 책임입니다. 의존하고 기다리고 요구하는 사상을 극복하여 조동적으로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직책을 명확히 하고 업무를 세분화하며 급별로 층층이 실시하는 업무 구도를 형성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책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오랜 문제에서 못 박기 정신을 발행하고 연구를 강화하며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다섯 손가락을 굽혀 주먹을 만들듯이 소통과 조류를 강화하고 앞장서서 빈틈없이 추진하여 당정 국민에게 모든 전선과 분야, 급별을 아우르는 강대한 합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선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임양숙 가수가 부릅니다. 한 잔 술.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옳애?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현장 막급입니다. 채찍편의 길장, 옵슬막의 밑을 급으로 풀이되는 현장 막급은 채찍이 아무리 길어도 말의 배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력량이 미치지 못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힘이 미치기 어렵거나 힘이 있어도 주도 세밀하게 생각하기 어려움을 비유할 때도 사용합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춘추시대 초나라 장왕은 신주를 사자로 파견하여 제나라와 진나라를 방문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초나라에서 제나라로 가려면 반드시 송나라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관례대로 하면 초나라 사신이 송나라를 경유할 경우 사전에 송나라에 알려야 했지만 장왕은 초나라가 대국이라는 것만 믿고 송나라에 알리지 말도록 명령했습니다. 신주는 송나라를 경유하다가 그만 송나라에 옹류되었습니다. 당시 송나라에는 화원이라는 대신이 국사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화원은 임금인 문왕에게 초나라의 무례함을 상주하고 사자를 초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왕은 화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주를 초영한 후 초나라의 군사들과 싸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신주가 피살됐다는 소식을 접한 장왕은 즉시 송나라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로부터 이듬해 5월까지 양국의 군사들은 일진일퇴를 거듭하면서 지루한 대치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때 송나라에서는 악용제를 진나라에 파견하여 도움을 청했습니다. 당시 진나라 경공은 군사를 풀어 송나라를 도우려고 했지만 백종은 강대한 초나라에 죄를 질까 두려워 이를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는 옛말에 채찍이 아무리 길어도 말의 배까지 미치지 못한다고 했나이다. 우리가 어찌 다른 나라의 일에 간섭하리까. 잠시 군사를 파견하지 말고 초나라의 국세가 쇠퇴지기를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경공은 그의 말이 옳다고 여기고 송나라에 군사를 파견하지 않았으며 해양 한 사람만 파견하여 송나라를 위로했습니다. 편장막급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요래했습니다. 이는 채찍이 아무리 길어도 말의 배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용량이 미치지 못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세상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진행과 편성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기총사 방법에 관한 습금평 론술 발췌편이 출판 발행되었습니다.
0: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민생 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해야 합니다.
1: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산 습금평 총석의 중요한 연설이 전군에서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0: 각지 각 부문에서 장마철 안전 방호망을 전방위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1: 보도여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공장 당사와 문헌연구원이 편집한 기총사 방법에 관한 습금평 론술 발췌편이 일전에 조항문은 출판사에서 출판돼 전국에서 발행되었습니다. 당의 집권 기반이고 역량의 원천인 기청은 모든 사업의 착지점입니다. 지방에 있거나 중앙에서 사업을 진행한 후에도 습금평 동지는 시종 기층을 중시하고 관심하고 지지하고 기층에 심입하면서 기층의 기반을 다지는 것을 장원한 계획과 근본을 다지는 쟁략으로 삼고 리론의 의의와 실천 가치가 풍부한 일련의 기층사업 방법을 모색하고 형성했습니다. 습금평 동지가 기층사업 방법을 둘러싸고 발표한 일련의 중요한 논술은 사상 경지가 고상하고 시원하고 내포가 풍부하며 사상성이 깊습니다. 그리고 기층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기층에 심입하고 기층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는 중대한 이론과 실천 문제를 과학적으로 대답함으로써 기층사업에 대한 법칙적 인식을 심화했습니다. 또한 기층에 착안하는 선명한 방향성을 수립하고 올바른 지적권을 수립하고 실천하며 신시대 당의 군중 노선을 견지하고 인민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증강시키며 중국식 현대화가 가장 믿음직하고 지속적인 역량 원천을 갖도록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주제가 9개, 론술이 287편인 론술 발췌편은 1983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 기간 습금평 동제 보고, 연설, 문장, 지시, 회시 등 중요한 문헌 190여 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중 일부 론술은 처음 공개하고 발표하는 것입니다.
0: 습금평 총서기는 중국식 현대화에서 민생을 가장 두드러진 위치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과 정부의 모든 일은 바로 대중의 행복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0: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이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시종 이민을 마음속에 가장 높은 위치에 두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이민의 동경을 분투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개혁 발전 성과가 전체 이민들에게 보다 더 공평하고 더 많이 돌아가도록 추진하고 공동부유 과정에서 더욱 뚜렷하고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도록 하면서 이민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정감을 끊임없이 증강시켰습니다. 2012년 11월 15일 새로 당선된 18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열렬한 박수 갈채 속에서 인민대회당 동대청에 들어섰습니다. 만민이 주목하는 가운데 습금평 총서기가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동경이 바로 우리의 분투 목표라고 장엄하게 선포했습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행복은 부지런한 노동을 통해 창조해야 합니다. 우리의 책임은 바로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이민을 단합 인솔해 계속 사상을 해방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하며 사회 생산력을 끊임없이 해방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중의 생산, 생활난을 힘써 해결하고 공동부의 길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는 것입니다. 이민 대중의 행복한 생활을 도모하는 것은 바로 다음과 국가의 전도와 운명에 관계됩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총서기는 민생과 이민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각지를 시찰하든 중요한 회의를 주재하든 군중의 행복한 생활을 깊이 관심했습니다. 2013년 11월 호남 상서 화원현 18동촌을 시찰할 때 총서기는 처음 정멸 가난구제 이념을 제기했습니다. 습금형 총서기는 가난구제 차관할 때 절대 구호만 외치거나 높은 목표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사업을 세밀하게 진행하고 실사구시와 현지 실정에 따른 분류지도 정멸 가난구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총석의 지침에 따라 18동촌은 현지 실정에 맞는 농촌 관광, 묘수, 특색재배 등 특색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2017년에 빈곤의 모자를 벗어던졌습니다. 현재 18동촌은 주변 마을과 손잡고 향촌진흥의 길에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18동촌 묘수문화산업요한회사 책임자 진국도는 묘수 기회를 전승하는 한편 진흥, 작업장의 관광제품, 문화창의제품을 통해 수입 증대를 실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빈곤해탈 공략전의 승리를 위해서 습금평 총서기는 친히 출정하고 동료하는 한편 5급 서기 책임제를 내고 전당을 동원해 공략전을 치렀습니다. 2021년 2월에 열린 전국 빈곤해탈 공략전 총화표창대회에서 습금평 총서기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이민들의 공동 노력을 거쳐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각에 우리나라 빈곤해탈 공략전이 전면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장엄하게 선포했습니다. 누구도 빠져서는 안 되는 전면적 초요사회에서 전체 이민의 공동부유를 위해서 튼튼한 발걸음을 내리고 이민의 소망에 따라 진행하는 개혁을 가열층 전면적으로 심하기까지 신시대 이민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 취향을 일관적으로 견지했습니다. 취업은 민생의 근본이고 발전의 초석입니다. 올해 전국 도시의 신규 취업 예기 목표는 1,200만 명 이상입니다. 올 1월부터 올까지 우리나라 취업 정신은 총체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장 왕효평은 여러 경로를 통해 취업 예비를 깊이 발굴하고 기층의 취업 공간을 넓히며 고령 노동자에 대한 일련의 기능 훈련 항목을 시행하고 농민 노무자의 취업 경로를 넓힐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빈곤해탈 군체에 대한 취업 원조를 전개해 그들의 취업을 안정시키고 수입 증대를 실현할 것입니다. 병 보이는 문제는 군중들이 가장 관심하는 민생 문제 중 하나입니다. 당면 전국적으로 1호 보건기구가 110만 개에 달하며 도시와 농촌을 모두 아우릅니다. 그리고 김밀형 도시의료그룹 시범사업을 전개한 도시가 81개, 김밀형 현역의료공동체를 건설하고 있는 현시와 구가 2천여 개입니다. 진령복지에 위치한 섬서성 상락시 상남현에서는 산길이 멀고 구급 치료가 지연되는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의료 자원을 통일적으로 기획하고 현역 네트워크의 통일적 배치를 실현했습니다. 상남현 병원 이무과 부주임 소훈박에 따르면 가장 먼 향진의 경우 현 소재지에서 10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지금은 반시간 구급권과 통일 배치 지휘 플랫폼을 구축하고 역내 1호 구급차 24대를 전부 시스템에 접속시켜 전문가가 원격으로 실시간 지도를 하고 자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산은 바로 이민이고 이민은 바로 강산입니다. 강산을 통일하고 지키는 것은 이민의 마음을 수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의료보건체계, 교육체계, 사회보장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기초교육 보급률과 관근지표가 중고소득국가의 평균 수준을 전면적으로 초월했습니다. 교육부 부장 회진봉은 당조항의 교육강국 건설계획 요강을 발표한 후 교육 분야는 이미 3개년 행동계획을 가동하고 실시하고 선호하여 6대 류형의 개혁 방안을 출범해 교육강국 건설에 튼튼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고품질 발전해서 민생복지를 증진하며 공동부의 길에서 확고하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 요강은 인민의 생활품질을 부단히 격상시키는 것을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올해 전국 일반 공공예산 지출에서 교육, 사회보장과 취업, 보건건강, 주택보장 등 4대 지출이 점하는 비중이 41.3%에 달해 최근 몇 년간의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신주대지에서 15차 5기는 전망기획의 화려한 민생화폭이 서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새로운 장정의 길에서 공산당이 령도하는 사회주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인민 대중이 더욱 행복한 생활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 단기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군기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당을 따르면 기필코 승리할 것입니다. 습금형 총소기가 중국 공산당 장건 105주년 경축대회산 종료연설이 존군에서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광범한 장병들은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용도를 확고부동하게 견제하고 시종 당의 말을 따르며 군대 건설의 근본과 강군의 혼을 다지고 전투 준비와 전투라는 주된 임무에 몰두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필승의 전투력을 연마하고 부르면 즉시 달려오고 전투를 벌이면 필승하는 종리 부대를 건설하기 위해 힘다할 것입니다. 습금형 주석은 세로정에서 반드시 신시대 당의 강군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신시대 군사 전략 방침을 관찰하며 인민군에 대한 당의 절대적 용도를 견제하고 중국 특색의 강군의 길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군 장병들은 습금형의 강군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정치 정돈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용도라는 근본 제도를 튼튼히 다지고 홍색 혈맥을 전승하고 강군의 기반을 튼튼히 구축해 우리 군 특유의 정치적 우세를 영원히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우수 공산당원인 로켓군 모부 장병 하현달은 습금형 주석의 중요한 연설을 현장에서 총취하면서 격동된 마음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로켓군은 당정이 직접 장악하고 사용하는 전략 역량이며 당에 대한 로켓군의 충성은 타고난 요전 혈맥이자 시종 변하지 않은 정치적 본색입니다. 올해는 전략미사일 부대 창설 60주년입니다. 신시대 로켓군 장병으로서 우리는 매번 실장비 조작과 모든 훈련 임무에서 절대적 충성을 구현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사를 직접 조작하고 당의 지휘를 굳건히 따르는 것을 철저히 실천할 것입니다. 육군 제80집단군 모료단 장병학봉은 기층지휘원으로서 습금형 주석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학습하는 것은 바로 습금형 강군 사상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신시대 정치 건군 방침을 전면 관찰하며 인민 대중에 대한 당의 절대적 용도를 견제하는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깨닫고 네 가지 의식을 증강하며 네 가지 자신감을 다지고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단호히 관찰하고 습금형 주석의 지휘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습금형 주석에 책임지고 습금형 주석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동부전국 해군 항공병 모부대 장병 리덕덕은 습금형 주석의 중요한 연설은 100년 대당이 영원히 생기를 유지하는 관건적 비밀 코드를 체계적으로 초명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동해일선에 주둔하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사상 정풍을 전개하고 정치 정돈과 훈련을 심화하며 혁명적 단조를 강화하는 한편 시종 인민군대의 순결성과 영광을 유지해 군기가 영원히 당기를 따라 전진하도록 확보할 것입니다. 모장경찰 사촌총대 조종휘는 영광스러운 전통을 지닌 홍군련대로서 반드시 사상, 정치, 행동면에서 당조항과 조항군사위원회와 고도 일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조직건설을 근무와 임무수행, 돌발사태에 대응하는 전 과정이 융합시키고 인민을 위해 총대를 메고 인민을 위해 싸운다는 성스러운 직책을 명기하고 권군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는 공략전을 잘 치를 것입니다. 습금형 주석은 정치 건군, 개혁 강군, 과학기술 강군, 인재 강군, 법에 의한 군대 관리를 조면적으로 추진하고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질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권군 100년 분투 목표를 예정대로 실현하고 이민 군대를 세계 인류의 군대로 다그쳐 건설하며 국가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단호히 수호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병들은 습금형 주석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참답게 학습 관찰하고 국방과 군대 현대화의 새로운 3단계 전략적 배치를 단호히 관찰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리론, 군대 조직 형태, 군사인원, 무기 장비 현대화를 추진하고 국가의 전략적 체계와 능력의 일체화를 다지고 제고하며 국방과 군대 현대화의 새로운 국면을 부단히 개척할 것입니다. 해군 사춘함 신위는 습금형 주석은 우리에게 신시대 청년들이 기계와 의지, 저력 그리고 자신감을 키우고 시대에 부끄럽지 않으며 젊음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당과 인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며 사춘함은 바로 젊은 존투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습금형 주석의 당부를 실천하는 일선 대우로서 우리는 확고한 신심을 다지고 당당히 책임을 짊어지며 청춘의 분투를 강군 사업에 용납시키고 실제 성적으로 신시대 청년 군인의 합격된 답안지를 내놓을 것입니다. 중부작전구 공군모부 장병한우는 신시대 공군 장병으로서 중국 공산당 장군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습금형 주석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린다고 표했습니다. 강국은 강군을 떠날 수 없습니다. 군대가 강해야만 나라가 안정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확고히 파악해야 합니다. 새라운드 군사혁명과 장비 승격의 물결을 따라 주전 장비 극한 전투 예비를 깊이 발굴하고 새 용역 신품질 전투력의 실전화, 체계화 건설을 다그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총력을 전투와 필승에 집중하고 과감히 투쟁하고 투쟁에 능하며 공중 우주 방어선을 굳건히 지키고 뛰어난 실전 능력으로 국가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입니다.
0: 7훈장 수상자 우하스 술레만은 신강 생산 건설 병투한 탑성지구 유민현의 가자족 이사로서 멸심산 속 목축구를 오가며 목축민들의 건강을 수였습니다. 올해 71세인 우하스 소레만은 신강 탑성지구 유민현 목축업병원 원내과 부주임 이사로서 퇴직해서 이미 11년이 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마다 몇 번씩 목축구를 찾아 목축민들에게 진찰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축구에서 진료를 하려면 발품을 들여야 할 뿐만 아니라 소아과, 산부인과, 내과, 외과, 정형외과 등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오랜 시간의 학습과 실천을 통해서 우하스는 뛰어난 전과 이수를 갖췄습니다. 목축민 무치 레베키 레헌바이는 우하스 이사가 다닌 일부 지방은 우리도 가보지 못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우하스는 고혈압, 심장병, 관절염뿐만 아니라 산모의 난산, 골절 치료에도 능해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하스는 어릴 적부터 목축구에서 자랐기 때문에 목축민들이 병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1975년 탑성위생학교를 졸업한 그는 자신의 가상위진 목축구 이동진료소를 선택했습니다. 목축민들의 계절적 이동을 따라다니는 우하스는 매년 거의 10개월 동안 목축지역에서 병을 보았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우하스가 다녀간 순회진료 거리는 무게로 20만 킬로미터, 출산시킨 신생아는 1,000명, 치료한 중증 환자는 9,000여 명에 달합니다. 우하스는 하는 일 보잘것없지만 목축민들에게 있어서 큰 일이라고 말합니다. 2015년 반평생을 목축민들의 건강에 몰두한 우하스는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퇴직해서 한 줄도 안 되는 그는 또 약상자를 메고 지역사회를 찾아 주민들에게 무료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2019년 5월 지방정부의 지원으로 우하스는 지역사회에 건강봉사소를 차렸습니다. 이어 많은 이사들이 동참하면서 무료 진로 범위가 더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연간 우아스는 또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내오고 자원봉사자 300여 명을 이끌고 독거로인, 장애자 그리고 어려운 가정에 방문 진료를 제공했습니다. 지역사회 주민 우창진은 봉사를 한두 번 진행하는 것이 쉽지만 수십 년 동안 지속하려면 결코 쉽지 않다며 우아스 이사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1: 최근 연간 온라인 예약 숙박업소가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종으로 빠르게 발전하면서 문화관광 소비와 도시 서비스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 되었습니다. 절강성 용파시 역내의 온라인 예약 숙박업소는 이미 만여 개에 달합니다. 현재서는 현재 제도적 지원과 기술 혁신을 병행하면서 온라인 숙박업소 관리에 새로운 경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존 개념의 호텔이나 민박과 달리 온라인 예약 숙박업소의 주요 특징 중 하나가 프런트 테스트가 없는 것입니다. 이용객과 운영자는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체크인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단오절 연휴 3일 동안 뇽파 봉륜구의 온라인 예약 숙소 사용률은 100%, 여름 방학 기간은 90% 내지 95% 수준을 유지합니다. 규범화 운영에서 첫 번째 단계는 입실 정보의 정밀한 확인을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뇽파시 봉륜구의 온라인 예약 숙박업소 운영자 신혜윤은 올해부터 현지에서 보급한 스마트 잠금 장치가 좋은 해결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스마트 잠금 장치가 있기 전에 고객이 플랫폼에서 예약을 했지만 실제로 입실하는 사람이 본인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 잠금 장치를 설치한 후 고객이 얼굴 식별을 통해 블루투스로 문을 열어야 하므로 정보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편 뇽파 경찰은 봉륜 안이구라는 디지털 시스템을 출시해 모든 온라인 예약 숙소 이용객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 등록 체크인을 완료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뇽파시 공안국 봉륜구 분국 치안관리대 대장 심소윤은 객실마다 하나의 코드를 적용해 공안, 주택건설, 소방, 보건 등 여러 부문이 일상 점검을 할 때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기본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다 부문 간 연계를 실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절강성 용파시 공안국 봉륜구 지구국장 공건판은 밀집한 온라인 예약 숙박업소 운영 장소에 대해 향후 프런트 테스크를 설치하고 숙박업 특수업종 허가증 신청을 허용하는 등 방안을 추가해 운영관리를 더욱 체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건판은 많은 온라인 예약 숙박업소 운영자들이 교재가 많아졌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매출이 줄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감을 격상시키고 환경도 개선해 운영자의 자신감을 증강시켰다고 말했습니다.
0: 주황기상대가 6일 오전 6시 폭우 주황색 조기경보를 계속 발령했습니다. 6일 오전 8시부터 7일 오전 8시까지 광서 북부와 동남부, 광동 남부 연해, 호남 서남부와 동북부, 호북 동남부, 안휘 북부, 강서 북부, 산동 남부 등지의 일부 구역에 폭우가 내리고 광서 동남부 연해와 광동 서남부 등지의 일부 구역에 특대 폭우가 예상됩니다. 각 지각 부문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장마철 안전방호망을 전방위적으로 구축하고 총력을 다해 군중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국가홍수방지와 가뭄대처 총지휘부 办公실과 응급관리부는 5열, 재구조실무소 2개를 광서와 료동에 추가 파견해 현재 재구조사업을 지도했습니다. 광서 방성항 시에 큰 비 또는 폭우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큰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서 흠주시 홍수방지와 가뭄대처지휘부는 5일 홍수방지와 태풍방지 응급대비안을 2급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5일 저녁 6시까지 흠주시내 침수가 10cm를 초과한 구간이 7곳이 달했습니다. 흠주시 도시관리국 방공실 석봉부수임은 현재 흠주시 도시관리국 계통은 전원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중요한 지점에 대한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강우량에 따라서 계속 배수 작업을 강화할 것입니다. 안휘 동릉에서도 호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지는 스마트 홍수 방지 체계를 가동해 침수 구역, 펌프장, 강 기슭에 설치한 고화질 전자 카메라 300여 개를 동시에 가동하고 24시간 온라인 순찰을 진행했습니다. 배수회사 관련 책임자 오유동은 피동적 배수를 주동적 홍수 방지로 전환하고 스마트 수단으로 홍수 방지와 배수의 정확도와 대응 속도를 제고시켰다고 소개했습니다. 지속적인 강우 날씨로 인해서 강서성 경내 여러 하천의 수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춘시 정안현이 위치한 소만 저수지 수위가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현재에서는 홍수 방지 조정 방안에 따라 홍수 방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정안현 수리국 당조 성원인 황이송은 홍수 방지 사업 방안에 따라 수문을 열고 저수지 물을 방출했으며 방출량이 초당 50입방미터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수지 물을 방출해 일부 용량을 비우는 것은 후기 홍수 방지에 유사합니다.
1: 드라마 정무군은 선지 제작 기회를 조선으로 젊은이들이 천연의 선지 제작 기회를 전승하고 현지 산업을 진흥시키는 본토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중앙방송총국에서 방송한 이 드라마는 큰 인기를 끌었고 드라마 촬영지인 안의 경현도 많은 관객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소 무형 문화유산과 영상문화장애의 이중 가치를 깊이 있게 발굴하는 한편 스크린 장면을 몰입식 문화관광 제품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문화중국행 오늘은 드라마 종무군의 핵심 촬영지인 경현 선지마을로 안내해드립니다. 종이제작체험구에서는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의 가르침에 따라 관광객들이 펄프가 종이로 변하는 과정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움직임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는 힘과 인내심에 대한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종이를 말리는 작업장에서 장인은 촉촉한 선지를 떼내어 벽에 붙여 말립니다. 전반 체험을 마치고 나서 관광객들은 종이는 천연이 가도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한 관광객은 드라마를 볼 때 종이를 건지는 동작이 우아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직접 체험해보니 손을 살짝 들어도 종이에 구멍이 나기에 난이도가 크다고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산일꾼들이 이 같은 동작을 하루에 수천 번씩 반복해야 하기에 그들이 매우 존경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경현 선지마을은 드라마 내용에 따라 먼저 드라마 장면의 실제 착지 작업을 보여주면서 관광객들이 한순간에 드라마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운영 책임자 류상은 안위 스타일 건축 세 채로 이루어진 선가 대원은 극중 선씨 옛집의 본 모습에 따라 일대로 복원한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2기 프로젝트 건설에 종무군 드라마 투어를 삽입하면서 모든 설계 배치가 극중 장면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경현은 저력 문화관광 자원을 동합해 조제 관광 로선을 분류해 설계하고 장의적 종이 접기, 중국풍 접이식 부채, 손지 문화창의 선물 세트 등 젊은이들의 각광을 받는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삼성태와 잠대곰 등 문화창의 콘텐츠와 연동해 세련된 문화창의 제품을 손보인 동시에 옛 공장 건물을 개조해 수작업 공방을 건설하고 몰입식 미니 공연을 출시했습니다. 경현 문화관광투자그룹 요한회사 책임자 도봉은 관광 열기를 진정으로 문화관광의 장기적 우세로 전환시켜 손지 문화가 대중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0: 간추린 공연이었습니다. 7월 5일 저녁 9시 43분 해남상업우주발사장에서 장정8호갑 운반 로켓이 천범 저궤도 15 위성을 예정 궤도에 발사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천범 별자리는 우리나라가 건설하고 있는 저궤도 위성 인터넷 별자리 계획으로서 지구 표면에서 300km 내지 2000km 떨어진 우주에서 위성을 배치해 지구 전역을 커버하는 위성 인터넷망 프로젝트입니다.
1: 온라인 플랫폼 수치에 따르면 7월 5일까지 2026년 여름철 영화 흥행 수입이 예매를 포함해 20억 7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올 여름철에 국내외 신작 영화 90편을 력속 개봉할 예정입니다.
0: 중국 물류구매연합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신규 국제항공 화물 로선이 92갈래, 항로 구조는 아시아 유럽을 중심으로 하며 주요 운송 품목은 국제전자산 거래, 첨단 제조 관련 화물입니다.
1: 베네수엘라가 5일 발표한 최신 수치에 따르면 강진 조난자가 이미 3,342명, 보상자가 16,740명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제공한 제1진 긴급 인도주의 지원물자가 5일 밤 북경을 떠났습니다. 구조물자는 발전기, 종수차, 태양광 조명 장비, 텐트, 담요입니다.
0: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 해상정보센터가 5일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4일까지 72시간 동안 미국의 호황하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이 70척이었습니다. 이는 전쟁 발발 전 일평균 138척보다 크게 줄어든 수준입니다.
1: 석유 수출국 기구가 현지 시간으로 5일 성명을 발표하고 조요 산유국 7개가 8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일평균 18만 8천 배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조요 산유국은 연 5개월 동안 증산을 유지했습니다.
0: 북경 시간으로 6일 새벽 2026년 북중미 월드컵 16강 토너먼트에서 노르웨이가 브라질을 2-1로 꺾으면서 8강에 진출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김정기였습니다.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2: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2: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2: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2: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4: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근입니다. 먼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편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세계 녹색 저탄소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기후 도전의 경종을 울린 세계 여러 지역의 극단 날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관평이 좋아하는 전고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부 대봉이 구만리 상공에 힘차게 날아오르다 7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1: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명예촌민 증서를 받은 이 시점에 학선생님은 백리촌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이 증서를 받은 후 저는 매우 영광스럽고 제가 백리촌과 더 가까워졌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백리촌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백리촌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이 대목에서 황문수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요?
2: 네, 물론 있습니다. 황문수 학생, 지금 마을에 큰 변화가 생겼어. 안심해도 괜찮아. 주민들의 생활이 이미 많이 개선됐어. 나는 널 보러 자주 올 것이고 또한 백리촌에도 자주 올 거야. 문수야, 내가 참 그립다.

0: 빈은 백리촌의 생활이 날로도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중국 대지에서 빈곤에서 벗어나 농촌 진흥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든 마을도 더 밝은 내일을 맞이하리라 믿습니다. 새로운 노정에서 모든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황문수처럼 가장 높은 산을 오르고 가장 험난한 길을 걸으며 가장 외진 마을로 갈 것입니다. 필요한 곳이 있으면 우리는 그곳에서 분투하고 그곳에서 헌신할 것입니다. 오늘 학혜연 선생님과 황묵석이가 프로그램에 나와 여러분과 경험을 공유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사상해설인 황일병 연구원을 모시고 당의 용도를 견지할 때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황문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빈곤 퇴치 사업에 바쳤습니다. 그녀의 사적은 따라 배워야 할 바이고 또한 경의를 표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매우 강력한 영도력, 조직력, 집행력으로 전국 인민을 단합시켜 난관을 극복하고 개척 진취하면서 역사적으로 절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강력한 정치 보장과 조직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역사와 실천은 우리 당이 습근평 동지의 당조항의 핵심, 전당의 핵심 지위를 확립하고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한 것이 신시대 당과 국가의 위협 발전과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역사적 진척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결정적인 의의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두 가지 확립은 신시대에 거둔 중대한 정치적 성과로 이미 전당, 전군,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높은 공감대와 공동의 의지로 되었습니다. 이는 신시대의 위대한 로정에 씌어지고 전당, 전군,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마음속에 새겨졌으며 우리 당이 모든 불확실성에 대응함에 있어서 가장 큰 확실성, 가장 큰 자부심, 가장 큰 보장으로 됩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인용했던 남송 시인 양만리의 식구 첩첩 산 중에 들어서 산 하나를 넘으니 또 다른 산이 마가선해를 떠올리게 합니다. 위대한 분투로 백년 위업을 창조한 우리 당은 필연코 새로운 위대한 분투로 새로운 위업을 창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이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가장 큰 우세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이며 중국 공산당은 최고 정치 지도 역량이라고 명확했습니다. 오늘날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은 전례 없는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파악하여 당의 영도를 당과 국가 위협의 재분야, 각 방면, 각 고리에 구현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역사적 소임을 완성하고 당과 인민, 시대에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업적을 창조하여 더욱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맞이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0: 이번 프로그램의 사상해설인 황일병 연구원과 경전해설인 강진 교수님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깊은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자세하고 생동감 넘치는 설명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백년 대당은 청춘의 생기로 차 넘치고 천추 위협은 다시 새로운 항행을 시작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당의 자아정화, 자아완비화, 자아혁신, 자아재고를 전면적으로 추진해 우리 당이 초심과 사명을 굳게 지키고 시종 중국 특색 사회주의 위협의 강력한 지도적 핵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모두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가는 당주왕의 주위에 더욱 긴밀히 단합해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 관철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 건설하며 두 번째 백년 분투 목표를 달성하고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단결 분투합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습근평 총서기가 인용했던 남송 시인 양만리의 시 두 수를 함께 낭송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사상을 학습하고 경전을 깨달으며 평이한 말 속에 깊은 뜻을 새겨봅시다.
2: 过松原, 陈吹七宫殿, 杨万里, 莫言下岭便无难, 转得行人错喜欢，正入万山圈子里，一山放出一山难。小。

0: 지금까지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스푼병이 좋아하는 전고 코너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록색 저탄소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3: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기후변화는 전 인류가 직면한 공동도전입니다. 효율적이고 실무적인 방식으로 탄소 배출 감축을 추진하고 녹색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제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브라질과 중국, 유럽 동맹이 공동 제기하고 성립한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개방 대명은 탄소 시장의 국제 협력을 심화하고 글로벌 녹색 저탄소 전환을 다그치는 데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2025년 11월 유엔 기후변화 협약 제30차 제약국 대회가 브라질 벨렌에서 열렸습니다. 회의기간 성립한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개방연맹은 많은 나라와 지역에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습니다. 2026년 5월 연맹 성립을 공동 제기한 브라질, 중국, 유럽 동맹은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개방연맹 사업 대강에 공동 서명하고 동맹 목표, 사업 범위, 관리 구조와 결책 기재 등 내용을 명확히 하면서 협력 기재가 실질적 운영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연맹 규약에 따라 브라질이 초대 이장국을 맡고 중국과 유럽 동맹이 공동 이장국을 맡았습니다. 이 연맹은 기후변화의 직면에 그 어느 국가도 혼자의 힘으로 대응할 수 없고 녹색 전환은 모든 국가가 공동 추진해야 한다는 립지에서 발기한 것입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탄소 시장은 탄소 배출 감축을 추진하고 기후 목표를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입니다. 그리고 명확한 메시지를 방출해 더 많은 자금이 청정 에너지, 저탄소 기술과 생태보호 분야에 투입하도록 인도함으로써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를 조율하고 녹색 전환을 더 효율적이고 지속가능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현재 탄소시장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탄소배출 거래체계는 배출 감축 도구를 넘어 산업발전과 국제무역 구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럽 동맹은 관련 개혁 조치를 내놓고 중국과 브라질 등 국가가 탄소 시장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모두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녹색 발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경제 경쟁력을 증강할 것인지는 모두가 공동 직면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중국은 글로벌 녹색 저탄소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녹색 저탄소 발전의 길을 확고하게 걸으면서 탄소 중립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신에너지 산업에 몰두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배출량을 다루는 국가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구축했습니다. 녹색 발전과 탄소 시장 건설에 관한 중국의 풍부한 경험은 세계 기후 관리에 유용한 참조를 제공하고 브라질을 포함한 발전 도상국이 자국의 국정에 알맞는 녹색 전환의 길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발전 도상국인 중국은 항상 공통적이면서도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견지하고 공정하고 합리하고 상생하는 글로벌 기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전 도상국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심화하면서 글로벌 녹색 전환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브라질은 녹색 발전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깊이 중시했습니다. 중요한 신흥경제체인 양국은 자원기부, 산업구조와 발전 수요면에서 비교적 강한 상호 보완성을 갖고 있으며 신에너지, 녹색 금융, 생태보호 등 분야에서 큰 협력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간 관련 실무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개방된 명의 설립은 쌍방이 정책 소통과 경험 교류, 실무 협력을 가일층 강화하는 데 새로운 중요한 무대를 제공해 줬습니다. 브라질은 탄소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에 시스템을 가동하고 2030년에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브라질에 있어 탄소 시장은 환경 정책 도구일 뿐만 아니라 경제의 녹색 전환을 추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재생가능 에너지, 산림 탄소 싱크 등 저탄소 자원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해 주요 산업의 녹색 전환을 촉진하고 관련 수익을 취업 촉진, 민생 개선, 사회 불평등 감소에 돌려 브라질의 지속가능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할 것입니다. 당면 글로벌 녹색 전환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개방연맹의 설립은 시대의 발전세에 부합됩니다. 회원국은 탄소시장 규칙 건설, 탄소배출 회계, 시장 신용 기재 등을 중심으로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고 탄소시장에 대한 각 회원국의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공공자본과 민간 자본을 녹색 발전 분야에 돌리고 기후 금융, 녹색 투자, 지속 가능한 무역 등 분야에서 회원국이 협력을 심화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저탄소 전환을 위해 견고한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브라질과 중국과 기타 파트너들은 공동 협력을 통해 더 깨끗하고 아름답고 지속 가능한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기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투자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후 도전의 경종을 울린 세계 여러 지역의 극단적 날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3: 폭염과 홍수, 폭우 등 극단적 날씨 사건이 세계 여러 지역에서 다발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기상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국제기구와 전문 인사들은 오염물 방출 감축과 탄소 감축을 추진하고 기후 적응 능력을 제고하는 것은 극단적 날씨의 위험 부담을 막아내는 관건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올여름 유럽에서 보기 드문 폭염 날씨가 두 차례나 나타났습니다. 5월 유럽 서부는 절기보다 이른 강렬한 폭염 날씨가 나타났고 영국과 프랑스, 에스파냐, 이탈리아 등 기온은 당월의 고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어 6월에 유럽 지역의 광범한 범위에서 무더운 날씨가 나타났으며 서쪽에서 동쪽으로 중유럽, 북유럽 그리고 동유럽의 일부 지역으로 확산하는 과정에 여러 나라의 고온 기록을 연이어 쇄신했습니다. 독일의 최고 기온은 섭씨 41.7도, 체스고는 섭씨 41.1도, 핀란드는 섭씨 40.5도에 달해 영내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단마르크와 스위스 등지에서도 최고치를 기록하는 고온 날씨가 동시에 관측됐습니다. 미국 중동부의 광활한 지역에서 최근 지속적이고 위험성이 강한 폭염 날씨가 나타났습니다.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데다가 고습도 날씨가 겹치면서 체감 기온이 더욱 높았습니다. 올 3월 미국 동해안에서 폭설과 강풍 날씨가 나타나고 서부에서 보기 드문 폭염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하와이는 극단적 폭우와 홍수가 나타나는 복합형 극단 날씨 사건을 겪기도 했습니다. 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최근 폭염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 날씨는 인디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슈, 네팔, 스리랑카에 파급되고 일부 지역의 최고 기온은 섭씨 50도에 접근했습니다. 올 5월 남아프리카 여러 지역에서 극단적 날씨가 출현했습니다. 폭우와 홍수, 번개, 파괴적인 강풍과 강설 날씨로 인해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이 따르고 기초시설과 환경이 파괴되고 기본 봉사가 중단됐습니다. 남아프리카 국가재난관리센터는 이번 재해를 국가재난으로 인정했습니다. 극단적 날씨는 인류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역사 수치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고온 날씨로 인해 해마다 48만 9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고온은 열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세계기상국에 따르면 인체가 흡수하는 열이 자신의 열 방출 능력을 초과할 때 열 스트레스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연 며칠 동안 고온 환경에 오랫동안 있으면 특히 밤 기온이 고공행진할 경우 이튿날 기상할 때 열 스트레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또 기후변화로 인해 강우 날씨가 다발하고 강도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응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1세기 80년대에 이르러 유럽 지역에서 홍수의 영향을 받는 신규 인구가 해마다 25만 명 내지 40만 명에 달할 것입니다. 극단적 날씨는 인프라 시설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폭염 날씨로 인해 벨지크와 단마르크, 프랑스, 영국 등 나라에서 열차편 연착이나 운행 중단 문제가 속출하고 포장도로와 레일 변형 등 상황도 나타났습니다. 유엔 유럽경제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51년부터 2080년까지 극단 날씨가 도로와 철도, 수로, 항구 그리고 항공허브에 대해 지속적으로 큰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영국 런던 대학학원 교수 안나 마브로제니 등 전문가들은 현대 대중교통 시스템의 운행 논리는 대부분 온화하고 예측 가능한 기후라는 역사적 가설을 기반했으므로 유럽 여러 지역의 학교와 양로원, 병원, 철도 등 인프라 시설은 현재의 고온 날씨에 대처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수년 동안 수차나 경고했었습니다. 세계기상기구가 3일 발표한 뉴스 공보에 따르면

모든 행동을 전면적으로 다그치고 대기 중에 축적된 이산화탄소와 기타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것이 당면 가장 긴박한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구의 장기적 온난화를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가 이산화탄소지만 당면 메탄 배출 감축을 여전히 기후 행동의 중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메탄의 증온 효과는 이산화탄소의 80배입니다. 대기 중에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이산화탄소와 달리 메탄은 일반적으로 10년 내지 20년이면 분해됩니다. 따라서 메탄 배출을 대폭 줄이면 비교적 짧은 시간에 냉각 효과를 낼 수 있고 한 세대라는 시간 내에 지구 온난화를 현저하게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 추적 시간이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6일 조항민 방송국 조선호 방송이 고고성을 울리며 고색창렬한 중국의 수도 북경에서 첫 전파를 날리기 시작한 지도 온갖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방송은 자체의 품격을 성숙시켜 나가며 무수한 보도 매체 속에서 어엿한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선호 방송이 걸어온 이 길을 돌이켜보면 거기에는 청취자들의 지극한 사랑이 숨겨 있고 소세대에 걸친 방송인들의 청춘이 묻어있습니다. 오늘 라디오의 세상 프로에서는 이 뜻깊은 날을 기념하여 특별히 소리로 이어온 70년, 전파에서 클라우드까지 조선호 방송 개시 70주년 기념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학습시간 고사성어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하얀 편지.

0: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 7월 6일 조선호 방송은 개시 70주년을 맞이합니다. 70년 전 조선호 방송은 첫 전파를 타면서 소수민족 지역에 정보를 전달하고 군중을 위해 봉사하는 영광스러운 역사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소리로 이어온 70년, 전파에서 클라우드까지 조선호 방송 개시 70주년 기념 특집 방송, 당의 민족 정책의 지도하에 단일한 라디오 매체에서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합한 융합 매체로 발전해온 조선호 방송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소리의 기억을 기록하며 70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온 사명과 초심을 전달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조선호 방송 애청자 박철은 선생님을 모시고 방송과 함께한 성장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향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박수현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이죠.
2: 그렇죠.
1: 그동안 잘 지내셨죠?
2: 네, 무사합니다.
1: 네. 네.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저희 방송을 지켜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일단 고맙다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네, 이번 민족방송 개시 75주년을 맞으면서 저희가 이렇게 애청자분들을 모시고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우리 중앙방송과 언제 처음 만나시게 됐나요?
2: 아, 네. 네. 재밌는 이야기인데 방송이라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제가 어릴 때 아마 56년도, 7년도 그때 얘기인데 제가 초중 시절에 그때 방송이라는 거가 우리 현에 옛날에 우리는 영길현인데 지금은 용동시에 영길현에 속했는데 현 방송소에서 유선 방송으로 방송을 중계했습니다. 예, 그 중계 방송이 이 아침마다 나오는데 그때는 라디오가 없으니까 우리 집에는 집주위 그 벽에다가 네 목걸 내는 그 스피커를 하나씩 달아서 그리고 선이 집주마다 벽 뚫고 들어오고 거길로 개미 소리 같은 방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주 희부하니까 그때 당시에 뭐 신문이란 것도 없고 다른 뭐 매체라는 게 없으니까 그게 제일 희부하죠. 그래 근데 벽에다 걸어놓은 게 소리 나두니까 아침이면 거창을 놓고 거창 위에 올라서서 그 스피커에 귀를 대고 방송 들었습니다. 그게 아마 중앙방송의 첫 만남 같은데 뭐 네. 너무 잊혀지지 않습니다.
1: 그렇죠.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어린 시절에 선생님께서 스피커에 귀를 대고 들으시던 그 장면이 눈앞에 선하게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아 진짜 그때는 집집마다 라디오 한 대도 없고 현 방송소에서 중계방송으로 보내는 전파를 타고 들려오는 중앙방송을 들으셨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 그렇죠.
1: 네. 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라디오를 갖게 되신 건 언제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때는 네. 진짜 라디오가 집안에 큰 기물이었을 정도로 소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2: 그렇죠. 그렇죠. 네.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는 듣고 싶은데 네. 그 전기 소리가 그 네. 방송 소리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네. 그 잡음을 가려내면서 듣는 게 너무 힘들죠. 그리고 아마 그렇게 열심히 듣는 걸 우리 부모님들이 보시는 막 기타인가 어떻게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한 이틀 지나는 가운데 하루는 우리 아버지가 퇴근에 오시면서 무슨 들고 왔더라고요. 네. 와에다가 그러면서 들어오면서 야 니 좋아하겠다 무슨인지 몰랐죠. 그러니까 뭐 나무 겨자 같은 거 들고 들어왔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게 나조랑기다 하면서 예, 펼쳐 보이더구만. 그 안에 전기 담화 같은 거 그런 거 유리병 몇 개 꼽히니 이런 거 가져다가 안장해 주면서 이게 라조랑인데 이전부터 배기가 안 듣고 이걸로 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라조라는 걸 처음 알게 되고 들어보니까 한 곳이 아니고 뭐 중국말도 나오고 외국말도 나오고 예?
1: 네.
2: 몇 가지 나오더라고. 아 이거 좀 조용이라고. 그때부터 밥 먹을 꿈도 안 하고 그걸 안고서니 날로 들었어요.
1: 아유.
2: 예. 그런데 나는 사전 방학 시간 안 나서서 그 듣기 때문에 제일 먼저 생각한 게 학교가 자랑했죠.
1: 아.
2: 그래서
1: 그렇겠죠.
2: 예. 이, 우리 집에 이런 게 있다. 우리 친구들 벌써 모르면 모르죠. 뭐 지금 아이들이 그걸 보지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죠.
1: 그렇죠.
2: 그래 그다음에는 가까운 아이들 끌어들여서 집에 와서 그걸 들으면 심지어 그때는 점심 시간에 학교에서 다 따라옵니다. 아이들 데리고 따라와서 우리 집에 밥고 집 먹이면서 지금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 아주 재밌게 그러니까 너무도 재밌죠. 방송 내용도 재밌지만은 그렇게 아주 이미 있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방송이라는 게 수도 북경에서 오는 소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 모석이 옆에서 우리 조선족 분들이 말하는구나. 얘기도 흡인시에 들어간다. 우리 시골 아이들께는 북경이 마음속에 너무너무 소중한 곳이고, 거기에서 조선말을 이래 해준다니까. 너무 기쁘죠. 처음부터 이제 방송 들으면서 인상만은 너무 깊어서 평생 잊을 것 같지 않습니다.
1: 그렇죠. 또 진짜 저희가 텔레비전을 처음 볼 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2: 그래서 그렇군요.
1: 예, 그래서 그렇게 소중한 기기에서 흘러나오는 아나운서들의 목소리는 또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인상에 남는 아나운서가 있으신가요? 그때 하시던 분들.
2: 당시에 뭐 아나운서들 명함은 뭐 기억 못 하겠는데,
1: 예.
2: 그 후에 계속 많이 들은 목소리는 박일청 아나운서.
1: 그렇죠.
2: 예, 그분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고요.
1: 예.
2: 다음에 그 후에 와서는 우리 연변에서 도운데 가신 이국호.
1: 아, 네.
2: 예, 이 두 분의 이 목소리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해도 여러 가지 프로에 전생도 좋고 강서라든가 증검하라든가
1: 네.
2: 박민근이라든가 이런
1: 네.
2: 분들 예 이런 분들 목소리도 먼저 들었고요. 제일 인상 깊은 이국환 목소리를 아주 즐겨 들었습니다.
1: 네 그렇죠. 연변에서도 인기가 대단하잖아요.
2: 그렇죠.
1: 네. 네 이렇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가 정말 제한되어 있는 그런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2: 그렇죠. 뭐, 네. 다른 데와 아무것도 없죠.
1: 알겠습니다. 저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얻은 수학이라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도 좋고요.
2: 저는 즐거워서 뉴스를 즐겨들어서 아침에 그 뉴스를 하거든요.
1: 네.
2: 제일 먼저 기본 종이 짠짠 지금도 그 게시곡을 하는데 우리나라 그 국가에
1: 예, 정말
2: 그 곡이 나올 때 되면 정말 흥분되죠. 따라서 같이 하기도 하고 뭐 구두대 서서 들으면서 군대 걸음 거기도 기능도 내면서 돼. 이렇게 듣고요. 집에 앉아서 세상 소식을 제일 먼저 아니까, 나라에서 벌어진 일을 제일 먼저 아니까,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건 꼭 듣고, 저녁에도 식사하고 그 시사라 한 걸 듣고, 이래서 그때 어린 때가 좀 뭐 자부감에 듣는가, 먼저 들으니까,
1: 네.
2: 남보다 먼저 아는 게 있단 말인데 이걸 가지고 학교 가서는 자랑거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전시만 들어서면 우리 친구들이 야 오늘 또 무슨 재밌는 일이 있던가 저를 둘러싸고 이렇게 물어요. 그럼 또 자랑하기 좋죠. 뭐. 그래 어디 어찌고 사천이 어찌고
1: 네.
2: 신강이 어찌고 이런 들은 이야기를 해주면 모두 좋아해요. 나는 직접 들었고 걔들은 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방송 들었죠.
1: 그래.
2: 모두 죽이고, 재밌어하고, 부러워할수록 나는 더 어깨 으쓱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처음 뉴스 프로그램을 많이 듣고, 그때 또 생각하는데 무슨 다른 프로그램이 지금처럼 그렇게 풍부하게 이전 같지 않아요?
1: 네, 그때는 뉴스가 제일 중요했겠죠.
2: 그렇죠.
1: 물론 지금까지 뉴스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때는 뉴스를 접할 수 있는 경로가 방송이 아니면 신문이었는데 두
2: 예.
1: 채널밖에 없었기 때문에 또 소송하신
2: 맞아요.
1: 분입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은 그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친구들 사이에 또 자랑거리가 되고 정보 전달자 역할까지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금방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온 가족이 모여서 라디오 하나를 두고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는 그런 장면을 상상조차도 아마 못할 겁니다.
2: 그렇죠.
1: 네. 그래서 선생님 시절에 라디오 방송은 어떤 존재였나요?
2: 사실 20세기에 돌아오면서 저도 또 그때 어떤 시간 여유가 많고 해서 진짜 본격적으로 방송을 듣게 되고,
1: 네.
2: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는 따라 집 식구들도 온 가정이 다 이걸 즐겨 듣고, 정말 우리는 습관에 텔레비는 뉴스만 보고 기타 시간은 텔레비를 크게 안 봐요. 텔레비보다 우리 라디오 이용률이 우리 집은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사 뭐도 즐겨 듣고, 그래 밤마다 라디오를 놓고 시간 맞춰가지고 어느 시간에는 어느 방송 듣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방송인데, 우리 연배는 방송 들을 기회가 조선방송 들을 기회가 다른 기회보다도 많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우리 연길의 아리랑 방송, 연변 방송, 중앙인민 방송, 국제 방송, 이런 가지 조선말 방송 다 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뭐 지금 저는 어디서도 우리 같은 이런 행운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네 가지 다 듣기 때문에 열심히 듣고, 방송마다 또 특색이 있고 많이 들을수록 또 정보가 또 많이 생기고 많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더 많게 되고 더 빠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맞다나 뭐 집에 앉아서 세계 유람도 한 경이 되고, 세상 일더 빨리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라디오가 있게 될까 정보도 더 빨리 얻고, 이걸 가지고 또 미국어도 뭐 일어도 배우느라고 많이 이용했고, 그때 라디오에서 뭐 기쁜 소식, 뭐 놀라운 소식들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서 우리 생활에 우리 건강에 지도자라고 말하셨습니다. 많은 걸 기도를 받았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렇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아나운서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다가 직접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분들을 만나게 된건 언제였나요? 그때는 정말 또 남다른 그런 감회였을 것 같은데요. 그때 그 심정도 궁금합니다.
2: 네, 그러니까 2010년도, 11년도 그때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방송국의 분들이 우리 각지에 청취자를 찾아주시고, 11년도 5월 22일로 기억되는데, 그때 그 박일선 주임이 이 프로젝트에다가 우리 연변에 오셔가지고 청취자들 만나주고

0: 안다하고 이제 네 재방송을 즐겨 듣는지 이걸 선택하면서 모두들 우리 분들 추천한 게 저런의 집은 안식소리 다 듣고 이분은 열심히 듣고
1: 네.
0: 그렇게 추천해서도 막 해서 이분들이 저희 집을 선택해 와가지고서 이제 프로들 찍고 뭐 방송국에서 기념 행사로 선전편을 만든다고 해도 막 해서 열심히 저도 응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인사만했고 그 같이 온 분들도 역시 민변에서 우리 아들하고도 한 학교 다녔다. 그러니까 더 친구롭고도
1: 그렇죠.
0: 가깝고요. 그 아주 반갑게 지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많은 좋은 이야기도 듣고 북경의 소개도 많이 듣고 그게 아마 처음으로 중앙방송국의 분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 후로는 육서 기본상 해마다 오시고 저 선생님도 그 시에는 여러 번 오셨지? 정말 14년도 우리 8.15 때도 연변에 오셨고.
1: 중앙방송과의 이런 인연을 시작으로 선생님께서는 또 연변 애청자협회 회장으로까지 추대되셔서 그동안 활발한 활동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0: 그래. 방송을 열심히 듣다 나니까 이제 애청자분들 많이 사귀게 되고
1: 그렇죠.
0: 또 보니까 대부분 연세에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 네.
0: 근데 저도 방송을 듣다 보니까 그게 또 기준 그때만 하면 또 제일 젊은 쪽이 되고 뭐냐. 그러니까 모두 추천하면 좀 어떻게 좀 나서서 수고해달라. 그래서 여러분 봉사하는 거 방송 들으면 같이 듣고 뭐 같이 무슨 일 있으면 같이 합시다. 그래서 애정음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아주 우리 대회 우수한 노인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감동된 거는 그때 우리 중앙방송국에서 전국 우수 아나운서 평이 이런 행사가 있었는데 박유청 아나운서가 그때 아마 후보자로 나왔는데 우리 용정에 계신 그 김옥산이라는 청취자분이 할머니가 이 박유청 아나운서 분을 추천하는데 편지를 천통 보냈습니다. 천통을.
1: 아유, 대단하시네요.
0: 그래서 대단하지. 그때 편지 한 통에 우표가 8점이거든요.
1: 네.
0: 근데 천통이면 어느 겁니까?
1: 그러게요.
0: 80점, 80원이죠.
1: 네.
0: 80원이 우편을 팔았는데 이분이 그때 로임이가 17원에 인다.
1: 그 상인이
0: 17원이
1: 꽤
0: 로임에서
1: 몰랐대요.
0: 우표돈만
1: 네.
0: 80원 팔았다 말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 정성이 정말 대단하죠.
1: 그렇죠. 네.
0: 그래 저도 이분의 집도 가서 방문도 하고 이야기 나누는데 집이야 정말 훌륭해요. 뭐 정말 진짜 빈곤하죠. 뭐. 그런데
1: 그러게요.
0: 우리 민족 방송을 위해서 우리 조선족 아나운서를 내세운 이런 열정으로서 이렇게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후에 그 박일성 아나운서도 연일 오셔서 특별히 김옥산 선생도 만나도 됐고 이런 감동적인
1: 당연하죠.
0: 사연도 있고요.
1: 꽤 고마운 분이시네요.
0: 그래서 회장 사업을 맡은 다음에
1: 네.
0: 하지만 회장 지금 왔을 때 우리 영규시의 애청자분들이 한 40명 됐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데 이 조선마을 방송을 우리 영규시만 들는 거 아니라 전주에서 다 듣고 전국에 다 들는데 우리 어차피 들는 바하고는 흩어져 듣는 분들 조직해서 우리 모임의장 상의장을 만들면 어떻게 하는가 이래가지고 제가 전연면적으로 이걸 조직하기로 해서 한 계단 한 반역학 현시 다니면서 선전부와 이수관 분들을 통해가지고 전주 애청자협회를 각 현시에다 분해를 내가 그랬는데 한 반년 시간 노력할까 이것도 됩니다.
1: 그러게요.
0: 그래서 호응을 받아가지고 전주에 도나시를 제외하고 분해가 다 섰고 대화가 한 500명 좌우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1: 그때는
0: 아주
1: 정말 전성기였습니다.
0: 그때 활발했고
1: 영남이다
0: 또
1: 정말.
0: 맨발로 그때는 우리 방송국에서도 지지를 많이 줬고요.
1: 네.
0: 이제는 뭐 정보도 보내주고 대화들도 있고 또뭐 활동 경비도 또 보내고 그래서 아주 그때 재밌게 했습니다. 우리 청취자들 열정도 좋았고요.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1: 제가 그랬네요. 네.
0: 그런 과정에 우리가 10주년을 제가 6주년 때 맡았거든. 그래서 10주년 하면서 우리도 네 방송국에서 지지를 해서 10주년도 굉장히 했고, 이듬해 우리 전주 문예경영대회도

0: 멋지게 열었습니다. 우리 해외에서 그러니까 재난 동인들 많더라고요.
1: 네네.
0: 그래서 그 자원을 조직해서 문희경인데 했고, 그때 우리 김금옥이라는 저 애청자분은 10주년 때 자기가 2004년부터 13년까지 10년간 방송 들은 기록책을 내놓더라고요. 그렇게 선물하면서 내가 20년 동안 들은 거랑 너무너무 착실히 들었죠. 예, 우리 대화주마 이런 우수한 노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거기서 그분들이 열등해서 고문을 받아가지고 저도 있는 제가 한 만큼 노력하면서 그분들을 봉사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1: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저희 애청자 협회에 이렇게 김옥 선생님을 비롯해서 손행을 이어오신 분들이 참 많으셨잖아요. 특히.
0: 그래요. 예, 감동된 일도 많습니다.
1: 그렇죠. 특히 로인비 봉반의 김봉수 할머님. 저는 지금까지도 그 할머님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쯤에서 김봉수 할머님 이야기도 좀 전해 들어볼까요?
0: 네. 그렇죠. 네. 이 애청자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우리 로인비 봉반의 이야기가 꼭 따라섭니다. 맞습니다. 애청자 협회가 설 때 우리 로인비 봉반의 전체 성원이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인비 봉반이 많은 취지를 애청자 협회에 이첩해가지고 방송을 들으면서 역시 사랑의 길을 걷는, 그러니까 네. 그때 저는 한얼로 말하자면 애심 팅중시회, 그러니까 애심과 애청이 융합되는 이런 민간 조직이 되어야 된다. 이게 모두들 찬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1: 방송을
0: 예, 사랑의 마음으로 방송을 들으며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래야만이 우리 연변이 애청자다운 중앙 방송이 부끄럽지 않는 이런 대화가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해가겠습니다. 그간 이제 특히 김봉수 할머니나 우리 한무기 고문의 이런 분들이 선두적으로 이끌면서 우리가 따랐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애청자 할때 사회봉사 애심기여 행사들이 그것도 많았습니다. 주약에는 하나는 불우 아이들 돕는 거, 그 다음에 장애자 돕는 거, 그리고 우리 혁명 열사들을 선열들 잊지 않고 혁명 열사를 추모하는 행사 계속 진행해 왔고요. 근데 그 정신, 그 바탕이 지금까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로인 대봉반을 지금까지 이어오는 이 바탕도 역시 우리 연대 애청자 협회 시절에 닦아놓은 그 기반으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청자 협회는 규정에 따라서 해제됐던 후에는 내봉 봉사 형태로 앞으로 존재한다. 이제 탈바꿈 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내봉반은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 방송의 덕분이고,
1: 아유,
0: 네. 정치자 협회에서 아주 이런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1: 아유, 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더 감동을 받게 되네요. 정말 이렇게 애청자분들께서 방송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승화를 시켜서 협회는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지만 그 정신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이어오고 계시는데요.
0: 이 역시 방송의 위력입니다. 중앙방송이 네. 닦아준 덕분입니다.
1: 아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0: 그래서 우리는 저 중앙방송 우리 길동무라고 저는 그렇게 부르고, 그 10주년 때 제가 그 방송 문선을 하나 출판했는데 그때 제목도 방송은 우리 길동무 그래가지고 우리
1: 제가
0: 그렇게 책자로 10주년 때 내왔고요. 그 후에 제가 해마다 방송의 원고를 쓰던 걸 정리해서 또 정치자 법과 나라는 책으로서 방송 원고들도 만들었댔고, 그 내봉 우리 내봉반이 예, 지난해 20돌이거든요. 그래서 20돌 맞으면서 제가 내봉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는 화책을 만들었댔습니다. 이래서 이걸로서 우리 김봉수 도반장이나 한무길 고문님들이 이런 선배님들이 닦아준 이 싸움 업적을 기리면서 우리 후세들이 이 정신도 닦아들어 하기 위해서 화책을 만들어서 늘어난데 아마 사회들 빠른 거 괜찮았습니다.
1: 아, 그럼요. 연변에서 일본반의 이런 이야기는 소중한 미담으로 전해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옛날 기억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동안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도 신매체에 많은 정력을 쏟아붓다나니 그동안 예, 서운했던 점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속으론 예, 죄송한
0: 시대가
1: 방송.
0: 다르니까.
1: 예,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그때 그 소중했던 추억들이 정말 눈앞에서 이렇게 떠오릅니다. 다 기억이 나네요.
0: 정부만은
1: 네.
0: 형편이 변해도 정부만은 연이 깊습니다.
1: 글쎄 말입니다.
0: 잊을 수 없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말씀도 많이 나누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종합을 해서 선생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대가 뉴 미디어 시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0: 그렇죠.
1: 라디오 방송이 이제 조금씩 밀려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0: 맞습니다.
1: 네,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연배가 계신 분들께는 어디까지나 우리 라디오 방송에 대한 그런 애착이 고스란히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0: 맞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1: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라디오 방송이 지켜가야 할 그런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꼭 명심하고 네, 앞으로 사업에서 선생님의 생각을 진심으로 마음에 받아두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저 방송은 그때나 지금이나 역시 매력 있는 매체로서 계속 그 형태는 변하고 내용상에도 조절이 갈수 있지만 그 방송이 매력만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방송도 그 인터넷에서도 많이 접수하는데 제가 바라는 게 시대는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그다지 승진하지만 우리 당의 민족 정책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 방송도 지금 기초에서 더 참신하게 발전하면서 이제 75주년이거든. 그래서 열심히 더잘 꾸려가지고 100주년도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저는 이런 미래를 기대하면서 오늘 75주년부터 축하 올리면서 더 참신하게 우리 민족 방송 살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1: 네, 선생님 말씀대로 진짜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선생님을 비롯한 애청자분들이 어디선가 저희 방송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도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0: 네,
1: 네.
0: 당신들의 목소리는 계속 우리 귀에 이제는 울릴 겁니다. 열심히
1: 아하,
0: 듣겠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네, 기타 애청자분들께도 인사 전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저희 방송 계속 사랑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1: 네.
0: 열심히 들으면서 많이 배우고 우리들이 훌륭한 교과서 우리 좋은 길동문대요. 열심히 아끼겠습니다.
1: 네, 소중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오늘 이런 말씀들을 듣고 또 옛날 그 추억들도 떠올리면서 앞으로 더 멋지게 이제 방송을 해봐야겠다는 그런 결심이 서네요. 알겠습니다.
0: 네, 계속 자주 연락 가주시다. 좋은 정보
1: 네,
0: 많이 전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개혁을 갈층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국가 안보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업종협회와 상위 개혁을 심화하고 내생적 동력과 활력을 갈증 불러일으켜 그 독특한 우위와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켜야 합니다. 사회조직 관리 제도를 완비하며 규범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질서적인 참여를 확대하여 사회조직이 서비스의 질과 효과성, 사회적 공신력을 향상시키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향진 가도의 직책과 권력, 자원에 걸맞은 제도를 완비하고 향진 가도의 서비스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회치안 예방통제 체계를 보완하고 중점 지역과 중점 장소에 대한 예방통제 순찰을 강화하여 사회치안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해야 하며 폭력배 및 악질 세력에 대한 상시와 단속 기제를 완비하고 조직 폭력배 및 악질 세력, 보이스피싱, 경매 도박, 총기와 폭발물, 여성과 아동 권익 침해, 성매매와 음란물 제작, 도박, 마약, 절도, 강탈, 사기 등 대중이 강렬하게 반응하는 위법 범죄 활동을 법에 따라 옹진하여 인민 대중의 생명 안전과 재산 안전을 힘써 수호해야 합니다. 섭외 국가 안보 기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의 대외 진출이 날로 증가하면서 소비 안보가 전반 국가 안보 사회에서 날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습금형 외교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글로벌 안보 장애를 적극 실천하며 소비 국가 안보 사업을 고수준, 고표준으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국제 환경을 힘써 조성하여 국가 주권과 안전과 발전 이익을 결연히 수호해야 합니다. 주변 안보 사업 조율 기제를 수립하고

0: 완비하여 주변국들과의 안보 협력을 추진해야 합니다. 해외 이익과 투자에 대한 위험 조기 경보, 위험 예방 통제, 보호 체제 및 기재를 강화하고 소비 프로젝트에 대한 법률 위험 평가 제도를 수립하며 해외 투자 기업이 경외소 법과 규칙에 따라 경영하고 해외 위험에 대한 방지 통제 능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하며 안전 분야의 국제 집법 협력을 심화하고 안전 분야의 집법 협력 친구권을 확대하여 해외에서의 우리나라 국민과 법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힘써 수호해야 합니다. 반제재, 반간섭, 반확대 관할 규제를 완비하고 소비 안전 분해 입법을 강화하여 법률적 도구 상자를 풍부히 해야 합니다. 해양 권익 수호 기세를 완비하며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부문 간 업무 수행 모식을 보완하여 소비 중대 안전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해소해야 합니다.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에 동참하는 기재를 보완하고 공동 종합 협력 지속 가능을 특징으로 하는 안보관을 견지하며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체계, 국제법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 질서,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토대로 하는 국제 관계 기본 준칙을 수호하며 각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을 존중하고 안전에 대한 각국의 합리적인 관심사를 중시하며 유엔이라는 틀 안에서 추진되는 량자간 및 다자간 기재에 적극 참여하고 상해협력기구와 브릭스협력, 중국 플러스 조항아시아 5국 글로벌 공공안전협력포럼 등 기재와 플랫폼의 역할을 발휘시켜 균형적이고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안보구도를 구축해 나가고 함께 지역 분쟁과 전 세계적인 안보 문제에 대응하여 보편적 안보와 공동안보를 실현해야 합니다. 계속해 국가안보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한 데서의 기본 요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안보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반드시 사업 요구를 명확히 하여 과학적으로 조직하고 엄밀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사고를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안보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복잡하고 체계적인 공정입니다. 우리는 체계적 사고로 안보 정세를 관찰하고 안보 문제를 분석하고 안보 대책을 계획하며 대세를 살피고 대사를 도모하여 수풀만 보지 말고 수림도 보완할 수 있도록 전망적으로 구상하고 전반적으로 계획하며 전략적으로 포지하고 전체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협동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제도적 연계를 힘써 들어주며 부문 간 지방 간 장벽을 혁파하여 재반 영역과 분야에서 국가 안보 사업의 연결과 조화, 일괄 추진을 추동해야 합니다. 기층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산도 무너집니다. 국가 안보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가 점차 깊이 있게 추진되면서 일부 기초적이고 심층적인 문제들이 날로 도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이 직면한 정세와 임목,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층을 틀어주고 기반을 다지고 장원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며 기층 역량, 기층 사업, 기층 능력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목적성 있게 기재를 보완하고 방법을 혁신하고 수단을 풍부히 하며 단점 보완과 취약점 보강, 기반 안정에 큰 힘을 들여 국가안보의 근간을 확고히 수호해야 합니다. 선전교양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안보는 정의로운 사업으로서 확고부동하게 수행해야 하고 또 떳떳이 손전해야 합니다. 집중적인 선전교양과 일상적인 선전교양을 결부시키고 선전교양의 내용과 방식, 매개체를 혁신하며 대중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선전교양 활동을 전개하고 이를 기층과 각 단위, 광범한 대중으로 확대하여 누구나 국가안보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짙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광범한 인민대중이 국가안보의식을 강화하고 국가안보 책임을 짊어지며 국가안보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책임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국가안보는 전 사회의 공동의 책임입니다. 의존하고 기다리고 요구하는 사상을 극복하여 주동적으로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직책을 명확히 하고 업무를 세분화하며 급별로 층층이 실시하는 업무 구도를 형성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책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오랜 문제에서 못 박기 정신을 발행하고 연구를 강화하며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다섯 손가락을 굽혀 주먹을 만들듯이 소통과 조류를 강화하고 앞장서서 빈틈없이 추진하여 당정 국민에게 모든 전선과 분야, 급별을 아우르는 강단 합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선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임양숙 가수가 부릅니다. 한 잔 술.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 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현장 막급입니다. 채찍편의 길장, 옵슬막의 밑을 급으로 풀이되는 현장 막급은 채찍이 아무리 길어도 말의 배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력량이 미치지 못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힘이 미치기 어렵거나 힘이 있어도 주도 세밀하게 생각하기 어려움을 비유할 때도 사용합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춘추시대 초나라 정왕은 신주를 사자로 파견하여 제나라와 진나라를 방문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초나라에서 제나라로 가려면 반드시 송나라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관례대로 하면 초나라 사신이 송나라를 경유할 경우 사전에 송나라에 알려야 했지만 장왕은 초나라가 대국이라는 것만 믿고 송나라에 알리지 말도록 명령했습니다. 신주는 송나라를 경유하다가 그만 송나라에 옹류되었습니다. 당시 송나라에는 화원이라는 대신이 국사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화원은 임금인 문왕에게 초나라의 모래함을 상주하고 사자를 초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왕은 화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주를 초영한 후 초나라의 군사들과 싸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신주가 피살됐다는 소식을 접한 장왕은 즉시 송나라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로부터 이듬해 5월까지 양국의 군사들은 일진일퇴를 거듭하면서 지루한 대치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때 송나라에서는 악용제를 진나라에 파견하여 도움을 청했습니다. 당시 진나라 경공은 군사를 풀어 송나라를 도우려고 했지만 백종은 강대한 초나라에 죄를 질까 두려워 이를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는 옛말에 채찍이 아무리 길어도 말의 배까지 미치지 못한다고 했나이다. 우리가 어찌 다른 나라의 일에 간섭하리까. 잠시 군사를 파견하지 말고 초나라의 국세가 쇠퇴지기를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경공은 그의 말이 옳다고 여기고 송나라에 군사를 파견하지 않았으며 해양 한 사람만 파견하여 송나라를 위로했습니다. 편장막급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요래했습니다. 이는 채찍이 아무리 길어도 말의 배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력량이 미치지 못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세상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진행과 편성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최근 절강성 항주시에서 국내 최초의 로봇 학교가 개학을 맞이했습니다. 산업과 서비스, 보안, 문화 오락 등 분야에서 온 로봇들이 앞으로 학교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됩니다. 로봇 학생들은 입학과 학급 배정, 기술 습득 등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기능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직장에 진입하게 됩니다. 로봇의 두뇌를 똑똑하게 만드는 것이 로봇 학교 설립의 취지입니다. 올해 5월 연구팀은 자주적으로 개발한 경계 없는 두뇌를 공개했는데 전통적인 시각과 언어, 동작 구조에 논리적인 추론을 추가했습니다. 과거의 로봇들은 주로 기억에 의존해 상황에 대처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추론하고 판단하며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어 답을 외우는 것에서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것으로 전환됐습니다. 항주 로봇 학교 창립자는 학교는 로봇을 위해 완전한 교육 체계를 구축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인류의 직업 교육 체계를 참고해 로봇 학교의 덕지체미로 5차원의 육성 방식을 창설했습니다. 륜리 안전과 감지 능력, 운동 성능, 미학적인 장력에서 정경 실습까지 전방위적으로 로봇의 종합 소양을 단련하게 됩니다. 입학 후 로봇의 능력 평가와 졸업 요구에 따라 학과를 나누어 양성을 진행합니다. 이는 체육학교와 예술학교, 기술학교, 위생학교 등 다양한 교육 방향을 포괄하여 로봇의 두뇌와 지능체 역량을 맞춤형으로 강화하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 로봇 학생들의 성장 기대합니다. 네, 오늘 문화공감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전 국민을 포괄하고 도시와 농촌을 통합한 공평하고 통일되고 안전하고 규범화되고 지속가능한 다차원적인 사회보장체계를 완비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뉴스에 이어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무술의 도시 불산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영화관 도서관 순서에서는 중화독서부가 추천한 도서 몇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공평하고 통일되고 안전하고 규범화되고 지속가능한 다차원적인 사회보장체계를 완비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사회보장체계는 인민생활의 안전망이자 사회운영의 안전장치입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황은 사회보장사업에 깊은 종시를 돌렸습니다. 19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기초선 확보, 보장망 치밀화, 기재 구축의 요구에 따라 전 국민을 포괄하고 도시와 농촌을 통합하며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고 보장 조치가 적절하며 지속 가능한 다차원적인 사회보장체계를 전면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라고 제기했습니다. 당주황 제19기 5차 전원회의에서는 전 국민을 포괄하고 도시와 농촌을 통합하며 공평하고 통일되고 지속 가능한 다차원적인 사회보장체계를 완비화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현 시기 사회보장 기금 수지의 규모가 끊임없이 확대되고 기금 운영 안전 위험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실제에 비추어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전 국민을 포괄하고 도시와 농촌을 통합한 공평하고 통일되고 안전하고 규범화되고 지속 가능한 다차원적인 사회보장체계를 완비화하여야 한다라고 지적하였고 제일 처음으로 안전하고 규범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금후 한 시기 동안 사회보장체계 건설에 중요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는 사회보장체계 건설에 대해 내린 새로운 중대한 요구와 포치로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전 국민을 포괄한다는 것은 사회보장의 포괄면을 끊임없이 확대하여 조건에 부합되는 더욱 많은 단위와 개인을 사회보장체계에 포함시키도록 인도하고 농민공, 탄력적인 취업형태의 근로자, 새로운 취업형태의 근로자 등 중점 계층이 참여하는 사회보험 제도를 완비화하고 보험료 부담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을 보완하여 보장을 받아야 할 인원과 법정 계층에 대한 포괄을 힘써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보장의 상호협조, 지원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실업보험의 보험 가입 범위 확대 사업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인원, 농민공 등의 적극적인 실업보험 가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이 모든 직업 노동자에게 포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시와 농촌을 통합한다는 것은 도시와 농촌의 사회보장체계 건설을 통합하여 추진하고 도시와 농촌의 사회보장제도의 연결을 강화하고 사회의 유동성에 더욱 잘 부응하는 사회보장정책을 보완하여 종업원과 주민, 도시와 농촌의 자금 조달과 보장 대우의 차이를 점차 줄이고 도농 주민의 기본 양로금 수준을 점차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공평하고 통일된다는 것은 사회보장제도를 통일하여 사회보장의 수입분배 조절 장치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더욱 잘 구현하고 기본 양로보험의 전국 통합제도를 보완하며 기본 양로보험, 기본 의료보험의 자금 조달 및 대우 조정 기제를 완비화하고 기본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의 성급 통합을 추진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회보험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서둘러 보완하여 모든 사회성원의 권리의 공평, 기회의 공평, 규칙의 공평을 힘써 실현해 개혁과 발전의 성과가 보다 많이, 보다 공평하게 모든 인민들에게 보급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하고 규범화된다는 것은 발전과 안전을 통합하고 사회보장기금의 규범화 관리를 강화하며 사회보장기금의 안전한 개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사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사회보장기금의 년수지 규모는 13조 원을 초과하였으며 시장화 투자운영기금도 8조 원을 초과하였지만 관리 절차가 많고 관리 체인이 길고 감독관리 역량이 부족하며 기금 관리의 잠재적 위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 사회보장기금에 대한 감독관리 체계를 완비화하고 정책, 취급, 정보, 감독에 대한 사위일체의 위험방지 통제를 견지하고 취급 인원에 의한 방지, 제도에 의한 방지, 기술에 의한 방지, 대중에 의한 방지, 네 가지 방지의 협동을 강화하며 기금 감독 관리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며 무관용의 태도로 보험금을 사기치고 사취하거나 각 유형의 사회보장금을 돌려쓰거나 탐오하고 조명하는 불법 행위를 엄하게 타격하여 인민 대중의 양로금과 생계금, 구조금과 자선금을 잘 수호하여야 합니다. 지속 가능하다는 것은 현재에 립각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각항 사회보험기금의 수지균형과 제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행을 확보하여 사회보장사업의 질 높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인구 노령화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전을 가져다 주었고 우리나라의 재직종업원과 정년퇴직인원의 부양비례는 20세기 90년대의 5대1로부터 현재의 2.8대1로 하락되었습니다. 14호 시기 새로 정년퇴직할 인원은 4천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양비례는 한층 더 하락될 것이며 기금의 수지 압력도 한층 더 확대될 것입니다. 징수 능률을 향상시키고 여러 가지 경로의 자금 조달 기제를 완비화하며 사회보장기금의 시장화 투자 운영 기제를 보완하고 종합적으로 시책해 제도의 장기성과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여야 합니다. 다차원적이라는 것은 다차원적이고 다층적인 양로보험 체계를 서둘러 발전시켜 인민 대중의 다차원적이고 다양화된 사회보장 수요를 끊임없이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 시기 우리나라의 다차원적인 양로보험 체계에서 제1지주인 기본 양로보험이 규모가 가장 크고 제2지주인 기업연금은 적용률이 낮고 발전이 침체되었으며 제3지주인 개인 양로보험금 정책은 아직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본 양로보험의 기본을 보장하는 제도적 설정을 견지하는 동시에 기업연금과 직업연금을 힘써 발전시키며 기업연금의 적용률을 향상시키고 개인 양로금의 발전을 추진해 기본 양로보험에 대한 효과적인 보충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0: 지금까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전 국민을 포괄하고 도시와 농촌을 통합한 공평하고 통일되고 안전하고 규범화되고 지속가능한 다차원적인 사회보장체계를 완비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뉴스 간추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8월까지 중앙선전부 문예국과 문화관광부 예술사가 주최하는 2025년 클래식 절자희 공연이 북경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전국 각지의 희곡 작품을 엄선해 희곡 예술의 정수를 담은 절자희라는 형식을 통해 극목의 전승 성과를 집중적으로 선보이게 됩니다. 주최 측은 전국적으로 81개의 클래식 절자희 극목을 엄선했습니다. 각 지역의 특색 있는 희곡 장르를 아우르고 우수한 희곡 배우들의 대표작을 모아 전통 희곡 고전 극목의 보호와 전승, 전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연은 7월 17일부터 8월 12일까지 북경 장안 대극원과 메란방 대극원에서 집중적으로 펼쳐집니다. 이번 시리즈 공연을 통해 신시대 전국 희곡예술의 전승 발전 성과와 여러 극종의 독특한 예술적 매력을 전방위적으로 선보이며 광범위한

희곡 애호가들에게 몰입감 있는 전통 희곡 예술의 향연을 선사할 전망입니다. 2026년도 영화 흥행 수입이 175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질주 인생삶, 할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표인이 3위권을 장악했습니다. 전국 영화 시장은 지속적으로 열기를 보이면서 현재까지 90부의 영화가 여름방학 기간에 상영됩니다. 2026년은 영화 경제 촉진의 해로 올해의 영화 산업 총액은 2천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영화 산업은 단일한 영화 흥행 소득에서 다원화 소비 생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6년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각지에 적지 않은 축구 팬들이 영화관을 찾아 월드컵을 관람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송청국의 영화 따라 중국 관광 용매체 행동에서는 영화 상영과 함께 전국 많은 지역에서 관련 문화 행사를 펼칠 예정입니다. 제49회 무한의 여름 시민 문화 행사가 공식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9월 30일까지 이어지며 도시 전역에서 약 300회의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펼쳐집니다.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풍성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무한의 여름을 온종일 즐길 수 있는 몰입형 공공문화축제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행사는 무한시 문화관광국이 주최하고 무한시 군중예술관과 각구 문화관광국이 공동으로 주관합니다. 1978년에 시작된 무한의 여름은 반세기에 가까운 역사를 거치며 중국을 대표하는 국가급 공공문화서비스 브랜드이자 시민 참여도가 매우 높은 문화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개막 당일 무한시는 2026년 무형문화유산 테마 관광로선 13개와 무형문화유산 대표 상품 40여 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자원과 문화관광 소비 공간을 연결해 전통 문화유산이 대중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새로운 도시 문화관광 IP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근 제14회 중국 고개 모란상 예선 심사가 모두 완료됐으며 그중 길림의 10부 고개 작품이 성공적으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그중 조선족 전통 창극 예술,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작품, 신혼 첫날밤의 소동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이 작품은 판소리를 기반으로 한 창작 작품으로서 신랑 신부의 개인적인 감정을 마을 사람들의 집단적인 관심과 어울림 속에 녹여냈습니다. 구경하기, 축복 전하기 등 생활감이 있는 에피소드를 통해 해학적이고 생동감 있는 극적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창작에서는 전통 민속 요소인 판소리 특유의 언어, 리듬과 가면극 등 전통 민속 요소를 창의적으로 융합하여 사랑이라는 주제를 즐겁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펼쳐냈습니다. 이 작품은 전통 문화의 미적 취향을 고수하면서도 현대 관객들의 미감에 맞는 표현 방식을 선보여 전통 소재의 창의적인 전환을 잘 보여줬습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이어지는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모솔의 도시 불산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묘와 량원, 청휘원 이와 같은 유명한 정원이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황비홍과 강요위, 첨천우를 비롯한 명인들이 태어난 곳이 바로 천년의 고성이자 역사와 문화의 도시인 불산입니다. 유구하면서도 현대화한 도시 불산은 광동성 중남부 주강 삼각주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향항 오문과 이웃하고 동쪽으로 광주, 남쪽으로 중산, 서쪽으로 조경, 북쪽으로 청원 등 도시들과 연결되는 불산은 지리적 여건이 우월하고 교통이 편리합니다. 불산은 역사가 유구합니다. 일찍 2000여 년 전에 지난 때 이곳에는 벌써 규모를 갖춘 많은 어촌이 있었고 이런 어촌들은 풍성한 어획량으로 인근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628년 불산 성안에서 불상세기를 발굴하였다고 하여 지명을 불산이라고 불러 오늘날에 이릅니다. 천여 년 전에 송나라 때 불산에는 수공예업자들이 많이 모여 불산의 경제발전을 이룬 동시에 외지의 더 많은 상인들이 불산에 정착했습니다. 그 후 명나라 때에 이르러 불산의 수공업과 상업이 번창일로를 달려 불산은 이략 호북의 무한, 강서의 경덕진, 하남의 주선진과 함께 당시 중국의 4대 유명 도시에 들었습니다. 불산의 번화한 도심에는 9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암자가 하나 있습니다. 남방 도관의 최고를 자랑하는 이 암자는 조묘라 불립니다. 조묘 최초의 건물은 700여 년 전에 무너지고 그 뒤에 명나라 때부터 청나라에 이르는 동안 20여 차례 개축과 증축을 거쳐 오늘날의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청나라 때인 1808년과 1888년의 개축을 통해 조묘는 눈부시고 다채로운 예술의 궁전으로 됐습니다. 청나라 건물의 품격을 유지하는 조묘는 북쪽의 관음묘와 가운데 주요 건물인 무당행궁, 청나라 때 신축한 남쪽의 문창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많은 문물과 민간 공예품을 소장합니다. 불산시 송풍로의 선봉고도에 위치한 량원은 청나라 때 광동의 4대 정원이었습니다. 량원은 300여 년 전 당시 청나라 조정에서 내각 중서를 지낸 량애여와 그의 조카들인 량구장, 량구화, 량구도가 조성한 개인 정원입니다. 량씨 가문의 정원이라는 이름의 량원은 청나라 때의 령남 문인이 조성한 대표적인 정원으로 정원의 구도와 건물의 배치가 교묘하고 저택과 사당, 정원이 혼연일체를 이룹니다. 공간의 변화가 크고 격조가 우아한 령남 정원의 품격을 보유한 량원에서는 특히 수려한 냇물, 기이한 바위, 고대 문인들이 주고받던 명첩 이 세 가지 보물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불산시 순덕현에 위치한 청휘원은 광동 4대 정원 중 하나로 최초에는 1607년에 명나라 때 당시 과거 시험에 장원 급제한 순덕 출신의 선비 황사준의 저택이었습니다. 그 후 청나라 진사 룡응씨가 저택을 구입한 후 그의 아들 룡정괴가 정원으로 바꾸고 청휘원이라 이름을 고쳤습니다. 청휘원은 저지에 련못을 파고 기슭에 동산을 쌓으며 물길에 다리를 놓고 물가에 방갈로를 지으며 구불구불한 복도로 건물을 연결하고 그 사이에 꽃나무를 심으며 복도의 창문으로 경치가 보이게 하는 소주 정원의 특징과 령남 정원의 특징을 한 몸에 모았습니다.
사산과 련지, 주관, 두동, 선청 등 명소와 다수의 건물로 구성된 청휘원은 화사한 꽃나무와 고건물이 어우러져 우아하면서도 아름답습니다. 불산은 중국에서 유명한 무술의 고장입니다. 청나라 후반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술을 배웠고 그러면서 불산의 도장이 우후 죽순처럼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불산에서는 량찬의 영춘권과 장염의 체리불권, 진안의 소림권, 양삼재의 흥권, 양세소의 남권을 비롯해 유명한 무술의 대가와 권법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불산에서 태어난 전기적인 색채를 띤 무술의 대가이자 불산의 유명한 인물인 황비홍입니다. 평생 강한 자에 맞서고 약한 자를 도와준 황비홍은 덕행이 높고 무예가 뛰어나며 의술도 고명했습니다. 그는 호학상형권과 오랑팔괴공 등 권법에 능했습니다. 특히 그의 대표 권법인 무영각은 향항, 오문지역, 동남아, 아메리카에까지 명성을 떨쳤으며 그가 경영한 약방은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마련해줬습니다. 현재 황비홍의 생가는 사이의 무술관으로 사용되며 무술 애호가들의 발길을 끕니다. 유구한 역사와 풍부한 문화를 자랑하는 불산은 경치 또한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불산의 서초산은 광동의 4대 명산으로 아름다운 산봉우리들이 아늑하면서도 수려한 경관을 펼칩니다. 서초산에는 28개 폭포와 동굴 36개, 산봉우리 72개, 샘물 207개가 청산록수를 자랑하는 가운데 그 사이로 도관과 사원, 서원 등 건물이 산재해 자연과 인문의 조화를 이룹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명소는 서초산 으뜸명소로 인정되는 백운동입니다. 푸른 소나무 숲속에 위치한 백운동에서는 벼랑을 날아내리는 웅장한 폭포가 으뜸가는 볼거리입니다. 예로부터 수공업이 발달한 불산에서는 600여 년 전에 도자기를 굽기 시작해 지금도 여전히 역할을 발휘하는 도요, 남풍고조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해마다 개최되는 공예품 축제에서는 도자기를 비롯한 불산의 온갖 공예품들이 집중 전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무용이 흥을 돋우어 지방 특색이 다분한 민속 향연을 선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문화 중국행 무술의 도시 불산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네, 이어지는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홍군 조언사의 편지에 깃든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서성, 서금시, 임전진, 하가촌 주민 정종락의 집에는 누렇게 변한 두 통의 편지가 가족의 보물로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짧은 편지이지만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는 이 편지는 홍군 전사 정등목이 장정 출발을 앞두고 가족에게 남긴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언 1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당시의 전화와 포연은 이미 사라졌지만 편지 속 그 소박하고도 뜨거웠던 소망, 집에 돌아가 편안히 살며 즐겁게 일하자는 말은 강서 남부의 홍색 대지에서 생생한 현실로 됐습니다. 농촌진흥의 화폭이 펼쳐지고 선배들의 리상과 희생은 이 홍색 대지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응답을 얻었습니다. 1934년 강서 남부는 포연으로 자욱했습니다. 제5차 반포위토벌 전쟁이 점점 치열해지던 중 젊은 홍군 부대 하나가 구사 일생의 먼 길을 떠나려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달 31일부터 고성에서 하루 쉬고 1일에는 전방으로 나가 영광스럽게 전투하게 됩니다. 강서를 비롯해 많은 성리의 혁명에서 승리를 거두고 제국주의와 국민당을 소멸해야만 집에 돌아가 편하게 지내고 즐겁게 일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종등목이 여동생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편지지가 지금은 누렇게 변했지만 앞으로 나아가자는 결의와 집에 돌아가 편안히 살며 즐겁게 일하자는 소망은 여전히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서금시 역사연구실 편집장 종연림은 이 편지는 전투 진지로 출발하기 전에 급히 쓴 것이라며 글자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져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소박한 글에서 평범한 홍군 전사의 가장 진실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싸움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만나고 싶지만 지금은 의연히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한 통의 편지는 어머니에게 쓴 것으로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 가슴 뜨겁게 다가옵니다. 이달 9일에 서경에 도착했고 진방항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그립습니다. 여기 전투를 마치고 어머니 보러 다녀오겠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장정을 앞두고 홍군 제9군단이 서금에 집결해 휴식할 때 쓰여진 것입니다. 종연림은 이 편지에서 가족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느껴진다며 주둔지가 어디인지 어떻게 가는지까지 상세히 적어 오직 그리움을 현실로 만들려는 애틋함이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만남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쓴 분은 저의 할아버지이신데 22세에 혁명에 참가했고 장정 도중 귀주 준위에서 전사했습니다. 77세의 정중락은 가족이 할아버지를 만나려고 진방항에 도착했을 때 부대는 이미 떠난 후였다고 말했습니다. 종열림은 가족과 나라에 대한 사랑이 바로 편지의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라며 앞길이 험난함을 알면서도 의연히 나아갔고 민족을 위해 개인적인 가족애를 잠시 내려놓고 나라를 구하는 중책을 짊어진 위대함이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박한 신념과 책임감이 홍군 전사의 진실한 모습이고 위대한 장정 정신의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종등목 열사가 편지에서 바랐던 편안히 살며 즐겁게 일하자던 소망은 서금 곳곳에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서금시 임전진의 만무 백년기지에는 련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임전진 100련 재배 면적은 1만 천여 무에 달하고 재배 농가는 2천 가구에 이르며 가구당 평균 4천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평진의 손민 황소전은 임대한 7개 비닐하우스의 채소 과일 년간 수입이 12만 원이라며 채소를 수확해 광동, 향항, 옴은 광역도시권으로 판매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운석산향에서는 장정 제1의 산이라는 홍색 자원을 활용해 장정의 길 재현 학습 브랜드를 육성해 2025년에만 해도 많은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바로 선열들의 편안히 살며 즐겁게 일하자는 바람에 대한 가장 힘찬 응답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라디오로 듣는 세상 홍군 전사의 편지에 깃든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네, 영화관, 도서관, 이어서 중화독서버가 추천한 책 몇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도서로 온 천하를 집으로 삼는 사람. 이 작품은 최근 연간 창작 상태가 일관되고 작품들이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는 작가 류자초의 비허구 신작으로 그의 근 10년간의 여행 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의 시선은 글로벌 주류 서사나 여행자들의 인기 목적지 이외의 변두리, 마로크의 탕헤르, 에티오피아의 하레르 등에 더 많이 향해 있습니다. 그의 글쓰기는 기례서를 토대로 하며 각지의 풍토와 인정을 상당한 편폭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걷기 문학과는 달리 역사적, 문화적 깊이가 더해집니다.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 관심을 가지고 여행 중 만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가 이 책의 후기에서 쓴 것처럼 여행 글쓰기의 핵심은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의 사람들을 더 깊이 만나고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연결 무정요. 이는 주가념의 신작 장편 소설로 우정이라는 주제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비추는 빛과 그림자를 깊이 탐구합니다. 관계는 쇠퇴하는 과정에서야 비로소 더 복잡하고 취약한 색채를 나타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우정이 영원할 것이라 믿지만 그 질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단히 변해갑니다. 친구가 말없이 떠날 때 우리는 어떻게 그로 인해 다가오는 여러 가지 리별을 이해하고 접수해야 할까? 소설의 시간적인 배경은 개혁개방에서 현재에 이르며 감동을 주는 것은 친숙한 현대 생활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의해 형성된 한 세대 청년들의 초상입니다. 외동딸인 저자는 신중하면서도 온화한 필치로 독립적 개인으로 성장하기 전에 시절로 돌아가 사람은 어떻게 교육과정 속에서 영향을 받고 또 어떻게 진정한 변화를 이루는지를 탐구합니다. 또 그는 취미와 지향, 포부가 어떻게 고립된 개인들을 결집시키고 새로운 친밀관계를 형성하는지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굴러가는 바퀴, 황자이, 박정, 장종지가 공동으로 쓴 실기문학 작품입니다. 2025년 국내 14억 인구의 생산과 생활은 근 600억 톤에 달하는 화물 운송량을 창출했으며 그중 70% 이상이 트럭 기사에 의해 도로에서 완성됐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국내에 총 1,728만 명에 이르는 화물 트럭 기사가 있었습니다. 트럭 기사라는 이 군체는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며 사회 경제 생활의 정상적인 운영에 주는 역할은 아주 큽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앞에서 활약하는 배달원이나 택배기사에 비해 트럭기사는 대다수 사람들의 시야 밖에 있습니다. 2019년부터 3년 생활주간 기자팀이 각지로 나가 차량과 함께 취재하고 기사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의 일상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도로운송이라는 이 업종을 료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변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기사에게만 속하는 인생이야기와 희로애락 또한 감동적이고 감회가 깊습니다. 작품 분야는 시인 주림문의 다섯 번째 시집으로 그가 근년에 창작한 총 277수의 시가 수록됐습니다. 시집은 다섯 개의 장으로 나뉘며 고향의 강에서 머나먼 산천까지 어린 시적의 기억에서 현대 도시에까지 이르는 광활한
이미지 공간을 구축했습니다. 저자는 독특한 서사적인 필치로 역사적인 부호, 자연경관과 현실 생활을 정교하게 재구성하며 산문적인 언어와 시적인 긴장감 속에서 생명의 본질을 탐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리와 시간을 넘나드는 문자 순례일 뿐만 아니라 북경대학 중문학과 출신인 저자가 시대의 변천과 개인의 운명에 대한 깊은 통찰이기도 합니다. 네, 영화관 도서관 지금까지 중화 독서버가 추천한 책 몇 권 소개해드렸습니다.

동윤사인의 학시는 돌길만 저속 들어가길 쪽득나지 윤사인 어르든에 무더지 나라도 듣지 내란 툴굴 내다 맹나스도 바왕라우의 작은 깃든 돈 담담하라 떡득시 얼마니 왼쇠이들 오지리기 무둘왜 둘인 왼쇠 난가왕 진동네베야 태분 나이기 에르티 적던 왼쇠인데나 둘인 두심은 바왕여 잘라리지 이르지 해먹엔 아힌 부여른 벌벌도 옥도해가르 벌벌해간 얼른 뿜리기 다군 왼쇠이 벌 바왕이

알자하 어느 세디 어른 등배 늙이지 얼굴 야물 배후이 역증상 수세이 혼다 없진 벌몬진 고문도로 어찌되기 벌 처를 주에만 하마갓 벌구간 우줄허리 야물슨 이진에 제를갈 어식슨 세디 벌 우든 가드나 흐불조에 그래 날도 땀을 날 불 청향의 제를 갈 응이 유일디지 해봐야 털구르네 역역 토스문 날 슈청향로와 내태어는 한도 날 불 우지하리 이르크니 그래 땀을 알도 봤죠 어찌를 쓴 우애갈 흙을 줘야 손에 허일 동안 증인 위돌 바왕 리문더 월전 유엔사이 친통 허약을 어찌를 얍들이 접다 아더니긴다 악슈이샤이 이륵던 돌란 월전 속에 가만한 호르질 히둘 그린 아르뜻 도특시절 청향도 못올제 청향 슈이샤이 바왕부가 원세니면서 이르던 벌 어루를 흠하가 신통이 왼쇠 바왕 리문도 하야군 청향 아이노이 젤레기 산산 도둑신나 바르자 아힌 자르자 걸 다틴 어르뜬도 어르두 이리 우뜻 에르레 허일두갈 징인 위여 돌다 등란에 그를 그득친 우뜻에들 그를 탓 청향이 벌어볼 함글은 쪽척 두르부인 바대로의 잘로장군 음의시실자드 두르분 장군 元帅 백가드 바왕두르 여섯이 그쳐제 월드네 청샹이 쉬쉬이 흡득은 널널 운대 밭은 널겠래 친동유엔사이 산들지 흐르지래 우틀라이 벌드 무시엘도 아흘 청샹 우틀라이 브이건 주택워치 외갓 청샹이 흡득은 아제해 쉬청샹 흡득은 어른낫 벗은것 흐도다 디것 벗은딜로 해들리우젯 유엔사이 친동 산들지래 대작은 흡득지 우자회들 청샹악 쉬세이 치레네구른 셀란 우나할 으칫 털흑슨 치레기 낫슨 에트란 모드흑슨 배들볼 예비를해 혼다 붙인 너르북자흑슨이 성식슨 그것 유엔쇠 바왕을 어린 누드는 우지지 마무는 산들 조지릭슨 허일 두근 능은 가르나슨 아카드 아헨 음노 여도 지리 그 저힛 쉬세이 드라겐들 드르군 그 흘진 해를 해로 여슨이기 그 저자 유엔쇠 그것 바왕 해조 달든 서간 아흰 가리게 아트기둘 은혜헬 아르지에스 벌었은 애들 벌줘에 허일두근 오르또세 그릇대 알디제 그틀린 슈청샹 남도걸 울어른 이진에 젤르갈 울지흑슨 세대벌비 아굴지흑슨 우아가리 야불줘에 각자 허일두 다 이르흔 돌단 악진비 다 허일대 열을적 오실 백 돌단 탄내 허일리볼 아루제이지
цаг өдөр баван ливэнда ахингарна датка түйжэна юннан гажэр пафуорн хүрмэхэн тэр гажэрин